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세레나데 투 스프링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라운딩 기법.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생각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오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는 바닥에 닿아있는 그 느낌을 느껴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뭐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들려오는 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이렇게 오감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요, 잠깐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8000.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Nacht und Träume, 밤과 꿈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9865번님이 신청하시면서 이런 사연까지 함께 보내오셨어요. 정원님, 베이스 연광철님과 함께 하신 앨범 들었는데 듣다가 문득 연주하실 때 성악가분들의 음역대마다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다른지 궁금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이 밤과 꿈 듣고 싶다 하셨어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악곡은 같은 곡을 음역대에 따라서 완전 다른 조성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조성마다 느껴지는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낮은 음역대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음역이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 음역대에서도 조금 윗소리에 배음을 주면서 조금 더 그 많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걸 좀 피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이 보컬의 음색하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같이 비슷하게 가면서도 좀 그런 명암을 생각하는 편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

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Wiener Lieder, 빈의 노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3802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 성적이 제가 기대한 것 정도로 나오지 않아 많이 속상하고 또 제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 같아 학생들에게도 많이 미안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제게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많이 필요해서 오늘은 제게 위안이 되는 곡 청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또 프로다운 자세겠지만요. 너무 가라앉지 마세요. 다음에는 좋은 성적 내겠죠. 위로해드릴게요. 또 위로받고 싶은 분 또 계셨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님도 위로받고 싶다면서 같은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위안 콘솔라시옹 3번 D플랫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이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D플랫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아, 이 곡은 3802번님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님이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위안 받으셨길 바랍니다. 아, 많은 분들이 같이 위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성적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신 선생님 실망하시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요. 193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오늘은 저희 결혼 10주년이 된 날이랍니다. 여기 아당에선 최근에 결혼 50주년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10주년은 신생아 같은 시절이겠죠. 결혼 10주년엔 아이들과 신혼여행지였던 크로아티아를 다시 한번 가보자고 약속했었는데 생각지 못한 축복으로 늦둥이 셋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올해는 집에서 다복하게 기념할 것 같아요. 이제는 값비싼 선물이나 여행 이런 것보다는 서로의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나 말 한마디가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셋째가 태어난 이후로 남편은 가장의 무게로 조금 더 살림에 보태고자 이른 새벽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 늦게 퇴근해서도 제가 힘들까 봐 아기 젖병 설거지까지 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잘 버티고 살아준 것에 감사함을 오늘만큼은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사연 보내봅니다. 남편이 일하면서 시간 되면 라디오를 듣곤 한다 해서 보내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어요. 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축복 같은 셋째 정말 축하드리고요. 크로아티아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뭐 두브로브니키나 너무 좋죠. 아, 저도 두브로브니키 갔다 온 생각 많이 나는데 뭐 그거는 아쉽지만 그거는 아, 조금 잠시 후로 미뤘다고 생각하시고요. 셋째까지 다 같이 조금 키워서 온 가족이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 정말 멋지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복한 가정 행복하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커피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혼 10주년 축하드립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십 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참 가난했을 때 할머니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천면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야야 됐다. 그냥 다 털어버리고 우리 집 앞에서 반찬이나 팔아라 했지요. 그렇게 엄마의 가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집 바로 맞은편에서요. 이제 할머니도 집도 다 사라졌는데 딸은 그 집 앞에서 여전히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엔 날씨가 쌀쌀해지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무 춥다. 이런 날엔 늙은 호박죽을 써서 뜨끈뜨끈하게 팔아야 돼. 참 신기하게도 엄마는 늘 노란 호박을 늙은 호박이라고 불러요. 문득 그 이름이 참 귀엽더군요. 그러고 보니 호박에게도 나이가 있구나. 애호박, 늙은 호박. 이렇게 이름 붙인 조상들은 참으로 다정한 이들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직접 먹어보니 장명이 나름 정확하더라고요. 애호박은 맛도 정말 명랑, 촉촉, 아삭아삭하고 늙은 호박은 원숙, 농후, 흐물흐물하니까요. 엄마, 늙은 오이가 따로 있어? 늙은 오이? 글쎄, 혹시 노각을 말하는 거니? 앞서 언급한 애호박, 늙은 호박이 비유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면 노각은 정말 말 그대로 늙은 오이더군요. 실제로 조선 오이를 수확할 때 일부러 따지 않고 30일을 그대로 두면 노각이 됩니다.

노각과 관련하여 저희 엄마에게 들을 수 있었던 조리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각은 속을 파내야 한다. 왜냐하면 참외보다 씨가 거칠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중심을 싹 훑어야 한다. 둘째, 노각은 반드시 절여야 한다. 얘네들은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탕이나 소금으로 물을 빼내야 한다. 그렇다면 늙은 오이는 반드시 속을 파내야 하고 제 안에 물을 다 뱉어내야 하는 건 거군요. 다만 먹히기 위해서 혹은 사용되기 위해서 이 늙은 오이의 진료적 특징들은 왜 이리 슬픈 걸까요? 왜 이렇게 엄마나 나의 모습 같을까요? 아니 좀 엄마도 나가서 살라고 산책도 하고 마음껏 떠들고 부엌 아닌 곳에도 좀 가라고. 말은 쉽죠. 그러나 세계는 그렇지 않지요. 엄마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루에 대략 5-60가지의 메뉴를 만드는데요.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한여름 무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무궁화를 한번 보셔요. 하나의 꽃나무에 얼마나 많은 꽃이 주렁주렁 열리는지. 원래 무궁화는 목근화라는 한자어를 무궁화라는 말로 옮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름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무궁화의 특성과 딱 맞아떨어지죠. 무궁화는 대략 100여일간의 여름 동안 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렇게 한여름 5천에 가까운 꽃을 피우며 무궁화는 간신히 여름을 건너곤 한대요. 이 정도면 감히 영원을 입에 담을 수 있지 않나요? 무궁화니까 무궁화라고, 끝이 없다고, 그렇게 겁없이 여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번호 42 가운데 세 번째 곡 멜로디를 보내드렸습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고명재, 고선경, 김뜻돌 등 23명의 작가가 함께 쓴 책 우리는 시를 사랑해 가운데 고명재의 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 됐다. 그냥 우리 집 앞에서 반찬이나 팔아라. 이 한마디로 시작된 가게가 이렇게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도 그 집도 이제는 안 계시고 사라진 그 자리에서 딸은 여전히 반찬을 만들고 있다는 그 장면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또 이 글에서 저는 노각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속을 파내야 하고 제 안에 물을 다 뱉어내야 먹힐 수 있는 늙은 오이. 그 진료적 특징이 왜 이래 슬프냐고 왜 이렇게 엄마나 나의 모습 같으냐고 저자는 썼는데요. 그 문장이 참 예리하면서도 아파요. 묵묵히 모든 걸 쏟아내며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엄마를 한여름 무궁화라고 불렀죠. 100여일 동안 5천 개 가까운 꽃을 피우면서 간신히 여름을 건너는 존재. 힘겨우면서도 끝없이 피워내는 그 모습이 참 닮아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반찬 만들어 오신 어머니의 손맛, 부모님의 손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들도 편하게 즐기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저께 그 마티네 공연에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아유, 저는 마티네 공연 끝나고 로비 나올 때마다, 아, 이게 약간 아이돌 체험이랄까요? 아, 그런 환대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인사드린 분들 중에 제가 닉네임과 얼굴을 이렇게 처음으로 연결시킨 분들도 많이 계셔서 반가웠고요. 아, 이분이 이런 얼굴이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어떤 그런 향기하고 상상했던 것하고 대부분 참 다들 비슷하셔요. 우리 망고 아빠님 그렇게 수줍으신 내향인이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수줍어하시더라고요. 아주 점잖은 신사분이셨고요. 또 아당이 엿장수님은 제가 거의 방송 처음 시작해서 4년째 정말 오랫동안 닉네임으로 배워왔던 분인데 딱 얼굴을 뵈면서 이제야 하나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현아님, 나은서님, 아당모녀님 뭐 모두가 이제는 제가 길에서 봐도 인사드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 인상들을 담았습니다. 다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인상이 좋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 Over the Rainbow를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가 노래하고 앙드레 프레빈이 재즈 피아노를 연주한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별빛지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주의 마법사 OST 가운데 Over the Rainbow를 특별한 버전 소프라노 실비아 맥니아와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당에서 들으신 곡 다음에 또 영화음악에서 재신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한번 들으신 곡은 한번 들으신 걸로. 혹시나 또 아까 전에 제가 음악회 오신 분들 호명했는데 이러면 또 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호명 안 되신 분들이 속상하실까. 그런데 제가 웬만한 분들은 이제는 딱 얼굴 보면은 알아요. 뭐 저기 그 플랜카드 준비해 주신 라시님도 그렇고 퍼플오드리님, 뭐 수이미님, 뭐 모두 다 수평기님 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 호명 드렸던 분들은 닉네임은 익숙한데 얼굴로 처음 뵈서 그 매치시킨 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참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당시계를 듣는 청취자분들은 인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찍은 단체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아마 스토리에 올라있을 텐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의 비너 리더, 빈의 노래들 앨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홉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루트비히 슈미트세더가 작곡하고 테어도르 프로젤이 가사를 쓴

Ich habe die schönen Madel nicht erfunden, 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네요. 우리말로는 나는 아름답고 작은 소녀들을 발명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이 참 웃기는데요. 이 곡이 또 리히아드 슈트라우스의 작곡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루트비히 슈미츠세더의 곡입니다. 가사 내용이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발명한 것도 좋은 와인에 특허를 낸 것도 내가 아니지만 그 인생에 작은 행복을 즐기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오스트리아인들의 이런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불금인 오늘 또 이런 좀 유쾌하고 솔직한 노래 한 곡으로 더 기분 업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리츠 분달리시 테너 그리고 로베르트 슈톨츠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날리더 가운데 오늘은 Ich hab die schönen Madalet erfunden 이렇게 나는 아름답고 작은 소녀들을 발명하지 않았다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비인식 유머 코드라고 얘기했는데 좀 복잡한가요? 내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즐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소녀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내가 발명한 내가 특허를 낸 와인도 아니지만 나는 그냥 즐기는 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막 발명하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남들이 발명해 놓은 거 나는 즐기면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유머입니다. 아, 참 재밌었죠.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노래였고요.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왈츠를 헤어베톤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왈츠를 카라야니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더위 하면
1: 하하이.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5988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짝꿍이는 아직도 모르나 봐요. 아들들은 자정 지나자마자 생일 축하톡을 보내주어서 그나마 덜 서럽답니다. 이따 점심때 짝꿍이 전화오면 노래 불러달라 떼쓸 예정입니다. 무려 직장 밴드 동아리 단장님인데 짝꿍이 생일 축하 노래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면서 막 떼써보려고요. 정원님 목소리로 생일 축하드리면 더 기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음악 선물도 정원님 선곡으로요. 그래요. 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다 간 거 아니니까 뭔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실 수도. 자, 일단 제가 먼저 축하해드릴게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곡 제 생일 선물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군어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그대로 계세요.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요.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을로가 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윤동주 씨, 조범진 곡 별 헤는 밤, 동굴 목소리 베이스 김대영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1: 유동골뱅이
1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2: 관절 연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빗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재전 등을 들려줍니다. 7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앙상블 V9 창단 10주년

신나는 곡이었죠. 번스타인의 음악이었습니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만보.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118번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당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 26살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특별한 지적장애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 달 8일이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대구 남산복지재단에서 우리 장애 청년들과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440명이 변산으로 2박 3일 캠프를 떠나거든요. 저는 벌써부터 딸아이 준비물을 챙기며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매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26년을 살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오네요. 딸 지영이를 캠프에 보내고 저는 오랜 친구 셋과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늘 아이부터 챙기느라 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번엔 제 몫의 따뜻한 밥도 먹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다도 떨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느꼈던 세상의 시선에서도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 남산복지재단과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친자식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눈물나게 고마운 2박 3일의 추억을 또 우리 지영이에게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바다를 드라이브하며 듣고 싶은 곡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어요. 아, 정말 따뜻하고 뭉클한 사연이네요. 그리고 마음이 찡한 사연입니다. 26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여행. 그 말도 그렇고 매일 물가에 내놓는 아이처럼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 마음에 찡하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부모는 평생 부모지만 그 부모도 누군가에게는 또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고 그런 쉼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우리 지영 씨도 엄마 떨어져서 그러면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텐데 무사히 잘 갔다 오시기를 변산에서 멋진 추억 만들어서

0: 엄마 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제주에서 마음껏 웃고 쉬다 오세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남산 복지재단의 선생님들께도 제가 함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5118번님께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곡 요요마가 연주하는 피아졸라 리베르탕고 신청하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1: 굿 이브닝 레이디스 앤 젠틀맨. 마이 네임 이즈 요요마, 유어 첼리스트 포 디스 이브닝.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리베르탕고, 자유로운 탱고,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 라이브 음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5118번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우리 5118번님과 또 따님 지영님까지 무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 떨어지는 동안 잠깐이지만 그리고 다시 만나면 얼마나 더 애틋하겠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내 인생 사막장이라는 제목으로 박희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신 사연인데요. 이런 글과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퇴직했습니다. 30년간 켜두었던 새벽 알람을 꺼두고 느긋하게 일어나서 나무늘보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죠. 펄떡이는 생선 같은 아이들과 전투 치르듯 하루를 살았는데 이젠 설거지할 그릇, 빨래할 옷들, 청소기 등 무생물과 교감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TV와 라디오 채널 중 저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방송되는 시간에는 모든 집안일 멈추고 커피 내린 뒤 퇴직하며 야심차게 마련한 오디오 앞에 앉습니다. 부드러운 정원님의 목소리와 달콤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아당풍 음악을 들으며 살아온 날들을 악장으로 구분해 돌이켜봅니다. 와, 글도 이미 멋지게 쓰셔서 오늘 앨범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희일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제 인생 1악장의 무대는 어린 시절 살았던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이고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제 선배 세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1960년대에 태어난 저 역시 어린 시절은 고됐습니다. 소작농이셨던 선친의 신선한 삶 속에서 몸은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늘 쪼들렸죠. 어렸지만 농번기에는 어른들의 농사를 도와 밭을 메고 모를 심었으며 꼴을 베고 끓여 소에게 먹이는 등 매일같이 제 몫의 일이 있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혹한 속에 눈 쌓인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했고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시기 전까지는 버스비가 없어서 편도 5km의 비포장길을 걸어 읍내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빼곡하지만 그 시절엔 큰 나무처럼 든든하고 봄 햇살처럼 따뜻한 나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헌신적으로 저희 사남매를 돌보셨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덕에 우리 남매들은 서로 아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시골 생활의 힘겨움마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향수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시고기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자식들을 기르시고는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를 보며 한없이 인자하게 웃으시던 아버지가 늘 그립습니다.

정지용 씨 김희갑곡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이동훈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편도 5km 비포장길을 걸어 학교를 다니고 또 혹한 속에 땔감을 걸어 산을 오르내리던 시절, 그 힘겨움 속에서도 큰 나무처럼 든든하고 또 봄 햇살처럼 따뜻했던 아버지가 계셨다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큰 나무가 계셨기에 그 시간이 향수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자식들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효도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신 아버지. 우리 박희림의 첫 번째 악장, 1악장은 고단했지만 또 그만큼 깊고 따뜻한 사랑의 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향수라는 이 노래가 오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박희림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볼까요? 제 인생 2악장의 무대는 30년간 재직했던 숭문고등학교이며 주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비와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누님과 형님의 희생에 가까운 지원으로 진로를 바꿔 사범대학에 입학해 30살에 마포구에 있는 숭문고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의 30년, 힘들고 버겁고 화나고 무기력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즐겁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사랑하며 행복했던 30년이었습니다.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거칠게 행동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님과 머리를 맞대면 대부분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정만 넘치는 미숙한 초임교사에게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훌륭한 선배 교사들과 늘 곁에 함께 서주었던 든든한 동료 교사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보석 같은 아이들과 현명한 학부모님들, 열정 넘치는 선후배 선생님들, 그들과 함께 협조하듯 어우러져 보낸 30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7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꽈또 슈만의 연주로 슈만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지나님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연자님의 선생님으로서의 생활도 이처럼 아름답고 보람으로 꽉 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글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셨을지. 이 30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협주하듯 어우러진 시간이라고 표현하신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또 동료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긴 음악이었던 거죠. 마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하듯이 말이죠. 음역대가 전혀 다른 그 세 개의 현악기 또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는 피아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힘든 순간도 많으셨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보람과 사랑이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참 잘 살아낸 2악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희일님의 교실을 지나온 많은 학생들에게도 그 시간이 아마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박희일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는 유전병이 40대 중반부터 발현돼 조금 일찍 퇴직을 하고 이제 사막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앞가림 잘하며 건강히 커준 두 딸은 머지않아 홀씨처럼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날 테니 사막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내입니다. 검소하고 야무진 아내 덕에 넉넉지 않은 수입에도 저축하며 아이들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매사 흐릿하고 물렁한 저와 달리 명확하고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 딸들에게 애정어린 잔소리를 하는 역할도 아내의 몫이었죠. 글을 쓰며 딸들에게 엄마한테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이 뭘까 물으니 말을 맞춘 듯 밤의 왕 아리아 라고 답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넘고 건너며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60년. 앞으로는 아내 손잡고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언트 가운데 앞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만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벤자민 그로스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스툴님이 사연 들으시고 손을 잡고 가볍게 산책하는 아름다운 중년 부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앨범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3악장의 주인공이 아내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글을 쓰시면서 딸들에게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클래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말을 마신 듯이 밤에요.

0: 왕 아리아라고 답했다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내분이 얼마나 야무지고 강단 있는 분인지, 또 그런 아내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우리 박희님의 시선, 참 얼마나 다정한 분인지가 느껴졌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넘고 건너면서 달려온 지난 시간 뒤에 이제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 그 안에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고마움과 찐, 정말 진짜 사랑,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씩 나누어 낀 이어폰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흐를 거라는 마지막 문장, 참 저에게도 큰 선물 같은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오늘 사연들. 박희일님의 인생 사막장이 안단테 스피아나토처럼 평온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의 감동적인 사연과 좋은 음악들, 청해주신, 그래서 사연 채택되신 박희일님께는 지니더 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으신 공연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은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프스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셔나토 빠르고 매우 열정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샤를 듀뚜아가 주연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2: 잘 만들었다 몽젤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0: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셜스타의 주인공 잉그리드는 SNS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죠. 온종일 SNS를 뒤지며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잉그리드. 화면 너머 세상처럼 쿨하고 예쁜 것만 즐기면서 살고 싶지만 현실은 영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잉그리드를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뜨끔한 건 그러게요. 우리도 어느새 보여지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 몇 번이나 좋아요를 눌러줬을까? 몇 번이나 응원의 하트를 남겼을까? 타인의 화려한 순간에 감탄하느라 정작 수고한 나, 기특한 나는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자, 제 영음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 커다란 하트 하나 꾹 남겨줘 볼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백투더퓨처 중에서 휴이 루이스 앤더니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였습니다. 저도 SNS를 하고 유튜브도 해서 알지만 진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좋아요나 댓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이 좋아요에 빠져들면 피곤해요. 무엇보다 오프닝에 나눈 말처럼 남들 SNS에는 습관처럼 좋아요를 누르면서 정작 나에게 보내는 좋아요 하트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요. 자, 오늘만큼은 나에게 좋아요, 하트 팍팍 쏘아보시죠. 네, 정말 그런다면서요. 진짜 다른 사람 거에 하트 이렇게 누른 사람 뜨잖아요. 근데 저는 하트를 정말 좋은 거에 누르거든요. 네, 무의식적으로 누리는 일은 거의 없는데 많이들 서로 눌러주고 하길래 아, 내가 너무 야박하구나. 내가 너무 야박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저에게도 저는 몹시 야박합니다. 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나 후회했지 야박한 건 똑같네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파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조가

I'll never let you part.

청량한 바다가 떠오르는 영화 음악 두 편을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프리윌리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앞서 들은 곡은 그랑블루의 시작을 연 곡이죠. 더 빅블루 오버추어 그랑블루 서곡이었습니다. 에릭 세라가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참 잘 살렸어요. 진짜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4311님, 어제 보라보면서 느꼈는데 혹시 요즘 사랑 중이신가요? 눈동자도 빛나고 웃는 모습도 행복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제가요? 저 말씀이세요? 저는 요즘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에서 사랑을 한창 배우고 있는데요. 아, 네. 알매 눈이 띄워져서 그런 걸까요? 참 요즘 유익한 정보에 눈이 띄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산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내가 알던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또 저 개인 유튜브 댓글에는 결혼 안 하고도 잘 사실 것 같다고 혼자서도 잘 사실 것 같다고 왠지 결혼 안 하고 사실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다. 사랑 중 아니다. 사랑 중이라면 저희 고양이를 더욱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어요. 진짜 그럴걸. 요새 많이 아팠거든요. 1420님, 알바하다 열을 쉬는데 그걸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침부터 마트에 들러 오이지 50포. 아이구야. 50포 3개 하고 열무, 얼갈이까지 사왔네요. 이걸 또 언제 하지 싶다가도 주변에 언니, 동생, 친구들 챙겨줄 생각에 행복합니다. 그냥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야겠죠? 좋은 음악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퍼주고 싶은 사람은 계속 퍼주고 네, 남 위에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하고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쁘고 하지만 명령처럼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시고 또 밤에는 제발 6시간 이상은 꼭 주무셔주시고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고민 했었거든요. 사는 대로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신청곡 듣겠습니다. 7354님, 강희님,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요. 띄워드려야죠. 뭐요? 뭐 들려드릴까요? 천밀밀, 등려군의 월양대표 아적심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좋은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0722님, 9908님 등 여러분이 장국영님 목소리 또 듣고 싶다고 하셔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A Thousand Dreams of You 영화 풍월에서 들을게요.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에 이어서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영화 화이트 칙스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저 이거 장국영님 그 A Thousand Dreams of You 들어있는 그 앨범 카세트 테이프로 갖고 있어서 요즘 한창 듣고 있는데 선곡이랑 통했지 뭐예요? 그런데 어저께 사운드 오브 뮤직 우리 영화 잠시 멈춤에서 했었잖아요. 그거 보실 때 게시판에 사운드 오브 뮤직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있다, 맨날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영화 보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듣고 싶더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요새 저 같은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요새 그렇게 투투에 바람난 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는 분?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이 그리워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투투의 1과 2분의 1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2집에 있는 그 바람난 여자라는 곡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노래가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귀에서랑. 네, 그래서 또 카세트를 물어서 또 샀지 뭐예요. 요새 저는 이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7042님, 두 달 전 우연히 듣고 완전히 채영은 팬이 돼서 듣고 있어요. 학창시절부터 팬이었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매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 문자도 자주 보낼게요 하셨네요. 네, 문자도 자주 보내주세요. 문자는 사진도 보낼 수 있고요. 네임보는 또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이에요. 두 개가 있죠? 하나, 하나코리아 예매권 드릴게요. 김미나, 김주령 배우 주연의 실화 바탕 영화예요. 낯선 삶 속에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탈북 여성, 혜선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둘,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의 사생활 시사회에 있습니다. 날짜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시네큐브 광화문이고요. 이 영화는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진실을 막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 각각 하나코리아 또는 파리의 사생활 이렇게 말머리 꼭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세요. 비긴 어게인도 또 재개봉했더라고요.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키라 나이틀리, 어스텝 뉴, 캔 테이크 백. 이어서 보라보라님, 얼마 전 안녕 헤이즈를 다시 봤어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소년과 소녀의 애틋한 사랑이 가슴 먹먹했습니다.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0: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2: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6: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마음껏

0: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9: 1544-7575.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배트맨 포에버 중에서 씨를 키스 프롬 어 로즈 띄우면서 저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

0: 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부쩍 이 소리 자주 들리지 않아요? 수건 없어, 수건 좀 갖다 줘. 빨아놓은 수건 없어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수건 모아서 세탁하는 기간도 짧아지는 요즘. 시원하게 씻고 나서 보송한 수건으로 닦고 나면 개운한 그 기분 너무 좋죠.

더위와 싸우고 집에 들어온 가족들에게 수건은 고생했어, 얼른 씻고 푹 쉬어 라는 가장 보송한 환대가 아닐까요? 반듯하게 개서 서랍장 가득 착착 정리해두면 그것도 뭐라고 참 뿌듯해요. 그러니 수건 없다 외치지만 말고 수건 보충에 다 같이 참여해봅시다. 그럼 마음도 같이 뽀송해질걸요?

0: 이적.
1: 그런 느낌의 노래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이제 보성하게 시작해야 되니까 아, 또 김보성 씨의 노래라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예, 빨래로 한번
0: 보송한 수건처럼 개운한 기분으로 오후 출근하며 만나고 있어요. 1939님
1: 개운한 기분 진짜 아 얼마만에 듣는 소리야.
0: 나니 여사님 우리 집 아이들은 자연건조 시킨 빠딱빠딱한 수건만 찾아요.
1: 아 거칠은 거.
0: 그게 좀 더 뽀송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근데 한여름에 아니 여름 말고 장마철에는 그냥 건조시키면 신내가 그런 신내가 없잖아요.
2: 노을님 세탁 건조 콤보 샀어요. 정말 끄떡없죠. 보송수건 같은 뽀송 열만 반가.
0: 아, 이 뽀송이 진행하는 12시에 만납시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주현미 소녀시대 서현. 어? 다비치 피처링을 했었네? 오, 다비치는 뒤에 저기 코러스 했었나 보다. 짜라자짜. 거북이 왜 이래 들으셨어요. 0584님. 부산은 내일부터 장마라고 해서 열심히 빨래 중이에요. 어? 부산 내일 모레 가는데 장마예요? 우산 들고 가야 되나? 오늘 다 하려고 세탁기도 건조기도 열일합니다. 장마에 진짜 빨래하면 진짜 큰일 나요. 걸레를 만드는 거니까 빨리 얼른 할 거 다 해야 돼요. 부산이 내일부터 장마면 이제 서울 뭐 요 경기도 거는 일주일 내로 또 올라오겠죠? 모르겠네. 5239님 주말권 금요일입니다. 빵집에서 뜨개질 하면서 듣고 있어요. 수영씨 손님 다 어디 간 건가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어디 가셨을까?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라 빵을 드시려면은 아침에 이제 아침 대용으로 먹거나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출출할 때 요럴 때더 많이 안 사시나? 어떻게 된 건가? 좀 갔으면 좋겠네요. 2046님, 오늘 딸이 새벽 비행기로 3주간 해외 연수 떠났어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신나게 불렀던 볼 빨간 사춘기 여행 들려주면 완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곡 준비했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아이유 마시멜로 시스타 19 마보이 성시경 장나라 오픈 유어 마인드 245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꼬맹이님이 오늘 우리 딸 시험 마지막 날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LA 갈비 사러 점심시간에 마트 왔어요. 차 안에서 샌드위치 먹으며 라디오 듣는데 여기가 천국이군요.
1: LA 갈비 좋아해서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군요. 저는 이제 잘한다는 곳에 가서 사가지고 내가 구운 맛이 없어. 이상해. 똑같은 건데. 아, 잘 구워서 그냥 밥에다가 척척 올려 먹으면 맛이 좋아요. 그죠? 8440님. 절기는 정확하네요. 다음 주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 소서. 오늘 첫 매미 소리 듣고 있습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군요. 요즘 여름과의 천국이에요. 점심은 천도 딱복, 체리, 어제 까놓은 메론으로 대충 때웁니다. 대충? 어마어마하게 잡수는 건데.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과일 많이 먹으면 살쪄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뭐든지 너무 넘치면 좋지 않다. 그러면 지금 장마철인 거네요. 따지고 보면 엄청 습하긴 하더라고요. 밤에 막 습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습도에는 발라드죠. 오유고님이 신청하신 이기찬의 미인 김현성 헤븐.

헤븐, 수디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곳, 헤븐, 하얀 양님이. 저 수디라고 맘대로 부르세요. 예. 어쨌든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헤븐이라고 하셨는데 또 생일 맞이한 분들에게도 이 노래를 선사합니다. 윤정님, 소중한 친구가 된 로운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6450 반짝이님도 다 생일이시래요. 권진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0: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광고 전에 제이레빗 해피띵스 들으셨고요. 8736님이 요즘 낙이라고 박지윤 바디헬스 신청해 주셨어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잘.
8: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9: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톤 도시탈출 44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키아라, 너 때문에 미쳐. 우리 어머니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다들 이런 마음이신가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백지영 특연의 내게 캔디, 와우! 음악에 맞춰서 글을 쓰게 만드는 마성의 음악들, 인경님. 그냥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그렇게 즐기는 시간이에요. 민들레요님, 대학생 아들이랑 서울 가는 중입니다. 8155번 좌석 버스 타고 갑니다. 열만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며 가는데 좋네요.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오시는군요. 올댓재즈님, 요즘 딸과 같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해요. 엄마가 젊어 보여서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12kg 지금 제 박수보다 PD님 박수, 우리 5410 PD님 박수가 더 컸어요. 아, 덕분에 딸도 자극받아서 운동하고 있어요. 요즘은 수통이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니까. 그 어떤 성형보다 뛰어넘는 것은 다이어트. 결과적으로 뭐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살을 빼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지니까 혈색도 좋아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운동하고 식단 해가지고 하는 다이어트는 뭐 그냥 만물을 소생케 해 그냥. 그런데 이제 막 너무 안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이러면은 사람이가 몹쓸 사람이가 돼요. 왜냐면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적당하게 먹을 거 줄이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딸이랑 친구같이 보인다고 사람들도 이렇게 거짓말도 막 해주고 난 막 속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악뮤 200% 태연 위켄드.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장범준 고백 들으셨어요. 4634님이 언니 3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절 너무 부당하게 해서 그만둔다 말하고 계약 만료까지 세 달 남았는데 이걸 어찌 채우죠? 너무 다니기 싫어요. 힘을 주세요. 일단 커피를 드릴게요. 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세 달 남았어요. 영혼 없이 다녀봐요. 내가 너무 진심이었던 건 아닌가. 이게 부당하다라는 것도

MMO 할수 있고, 하니까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고만 다니기로. 그러면 이제는, 내 책임.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 책임만 딱다 하고, 거기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세달 동안 나는 나만의 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하고, 견뎌서 흘려보내는 그 연습을 한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라디오 들으실 수 있으면 저와 함께 또 2시간을 좀 버텨보시고. 영미미님, 대학생 아들 짐 빼러 고속도로 달리는 중이에요. 6월 기말고사 끝나고 휴학을 했어요. 이번 주 알바 시작하는데 어떤 삶을 찾으려 휴학을 결정한 건지. 아들이 찾는 삶이 좋은 길로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고민의 마음 가득입니다. 소나기처럼 잠깐 지나는 일탈이길 바라며 내년 학기엔 복학할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가정 내에서도 부당한 아들의 휴학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크게 마음이 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짐 빼러 이렇게 가요. 내년 학기엔 복학할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지도 않아요, 아들한테. 네. 그러니까 각자의 시기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응원의 커피를 드리고, 어머니, 얘도 어쨌든 어른이에요. 학생이지만 어른이잖아요. 내버려둬요. 어떡하겠어요. 어머니도 영혼 없이, 짐만 빼고, 이렇게 하세요. 너무 진심으로 대하지 말아요. 그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그 저기 권진아 씨의 노래가 있는데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런 음악 들으면서 눈물 한 바가지 싹 쏟고 이제 진심 안 해야지. 선님. 40대 초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누님보다 4살 어린 동생인데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누님 덕택에 잘 버티고 있네요.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 지켜보지 마. 내 활동 지켜보지 말라고. 그래요. 직장이든 뭐 학교든 뭐든 어쩌든 저쩌든지 간에 이제 나는 잘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제가 또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당원이에요. 열심 당원. 거기에 수장이에요, 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색이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 당원의 당원이시라면은 빨리 탈퇴해요. 그거 좀 적당히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저도 잘안 되는데, 아무튼, 그 방법은 몰라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어쨌든,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 가장 바보예요. 알바 가기 싫었는데, 수영 씨, 영혼 없이 다녀봐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4523님. 그럴 때도 있어야죠, 사람이. 그죠? 이 노래 들어볼까요? 권진아,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0: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겠어. 우리 때는 이 노래였다고.
1: 나이 60에 인생 공부 다시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노래 들으면서 힐링되는 것 같아요. 준마님,
0: 인생이란 게 뭐 정답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노래 가사에도 내 마음을 이렇게 대보고 또 어떤 글귀에도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시 말씀과 성경과 공동체에서 이렇게 찾곤 하는데
1: 50대 여자 사람 연차 내고 혼자 1박 2일 여행 다녀와서 출근하니까 세상 아름답게 보이네요. 당분간은 잘 버틸 듯합니다.
0: 이거요. 8747님 1박 2일로 그동안 막 힘들었던 걸 정리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도 한번 해보면서 100살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뭐 원치 않아도 수명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잘 버텨내야 됩니다. 광고 버텨내야 됩니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8: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1: 뮤 새로운 느낌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츠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 혹은 선수를 언더독이라고 하는데요. 사회과학에서는 상대적 약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카보베르테라는 나라를 우리가 응원하는 이유도 그들이 언더독이기 때문이죠.

다만 나라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 한동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유도 제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언더독이기 때문입니다.

0: 2026년 7월 3일 금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Something Stupid.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만이 함께 노래한 Something Stupid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격하게 이게 전력이 차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 좀 못하는 팀을 가지고 이제 언더독이라고 많이들 얘기했나 봐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프리카의 섬나라라고 그러네요. 이 골키퍼가 완전히 그 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나이도 많은데 이분이. 야, 진짜 참. 근데 32강전에서 너무 강팀을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승 후보잖아요, 아르헨티나는.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언더독을 응원하게 돼 있죠. 인간의 심성이.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들 그 모든 것들을 아니 모든 건 다 아니고요. 전달해 드리는 한동준의 FM팝스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트위스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왔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참여를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0: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주니어 Separate Ways, 그리고 퀸의 Keep Yourself Alive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호빵걸님이 오전 내내 폭풍 업무 마치고 이제 점심 먹습니다. 혼자 있는 날은 어째도 바쁘고 일이 많아요. 진하게 커피 한잔 타서 정신 깨우고 또 다시 또 오후 폭풍 업무 하렵니다. 정신 확 돌아오르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지금 세 곡 이 락 음악 신나게 들으셨을 텐데. 무해행님이 동네 인근 공원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외선이 강하지도 않고 바람도 불고요.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훌륭한 곡들 들으면서 산책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음악이 사실 우리 마음을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음악 듣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아이미님은 지금 오늘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친정엄마 모셔와가지고 저녁 함께 먹기로 한다입니다. 기대되는 날이에요. 그러셨어요. 아, 예.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Dionne Warwick,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Melissa Manchester의 Don't Cry Out Loud.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송.

제가 어렸을 때는 6월만 되면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통일 전망대로 가셨습니다. 실향민이신 아버지는 그곳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시다가 큰 절을 두 번 올리셨죠. 1950년 6월에 아버지는 원산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16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학교로 들이닥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킨 다음에 하루 종일 간단한 총검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학생들을 기차에 태워서 철원역으로 보냈는데 바로 그날이 1950년 6월 25일이었죠. 아버지와 친구들은 가족에게 학교에 다녀오겠다는 평범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인민군 소년병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은 부르주아 집안의 자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선두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 며칠 동안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남쪽으로 걸었지만 낙동강 전선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하셨습니다. 전황이 치열해지던 어느 날 친구들은 평소보다 많은 주먹밥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면서 꼭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친구들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모른 채로 말이죠. 다음날 아버지가 속했던 부대는 전원 몰살당했고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는 남한군에게 발견되어 포로가 되셨죠. 전쟁이 끝난 후에 아버지는 연고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남한 땅에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이으면서도 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간 친구들의 목까지 살아야 했고 그들의 목까지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피나는 노력 끝에 아버지께서는 충북대학교 제1호 공과대학 교수가 되셨고 이것으로 먼저 떠난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평생을 그리움과 책임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친구들과 가자던 푸른 원산 앞바다를 다시 밟아보지도 못하시고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그 낙동강 근처의 추모공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눈을 감으시기 전에 치매와 선망 증세가 심해진 아버지께서는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애타게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서 16살 소년의 모습 그대로인 친구들이 못 알아보면 어쩌냐고 하시면서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전쟁의 아픔

말씀이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저는 또렷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비극에 휩쓸려서 고향을 떠났지만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먹밥을 나누었던 아버지와 그 친구분들을 위해서요.

내 마음의 보석성 말린 디트리히의 노래 릴리 말린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에서 이은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저랑은 조금 다르는데 아버님께서는 이제 인민군으로 참전을 해서 포로로 한국에 대한민국에 남았다가 나중에 이제 교수님까지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월남을 해가지고요 국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하여튼 참 저는 전쟁 그 한국 전쟁 얘기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월남하실 때 그 고생하셨던 그 얘기와 술 한잔 하시면 꼭 그 얘기 해주셨죠. 토론토 아저씨님이 사연이 너무 먹먹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절절한 현대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셨어요. 참 네. 장현아 씨도 힘드셨을 시간 너무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근데 슬프네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죠. 그러셨습니다. 젤로님이 참전 용사였던 우리 아빠도 5년 전 돌아가셨는데 급 눈물 나게 그립네요. 그러셨습니다. 그라찌에님이 저는 6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그

살아온 얘기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잡으셔갖고 공을 세우셔. 오,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면 저 그렇게 공을 세우셨으면 훈장 받으셨겠는데요. 예. 해바라기님도 너무 훌륭하신 아버지였네요. 그렇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님도 와, 아버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손주바보님도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러셨어요. 무슨 저 표어 같아요. 해바라기님 이번 사연 눈물 나요. 아버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댕구 아빠님도 뭉클하고 슬프고 아름답습니다. 어린 적 친구들과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이사걸님은 군생활의 일부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근무했는데요.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민통선이 나오고 명파마을이 있죠. 그러셨습니다. 고소리님도 훌륭하신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죠. 나라 위에 애쓰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은정 씨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셔야지 이 내 마음의 보석송 코너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릭 스프링필드의 Don't Talk to Strangers, Pat Benatar, Hit Me With Your Best Shot.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0: 깨끗한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팝스 1부 끝고 에어서플라이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1: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0: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2: 잘 만들었다, 몽젤.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토토의 아프리카. 잠실 갈매기님, 이번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10개국 중 무려 9개국이 32강에 올랐어요. 그러셨습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유럽의 많은 팀들의 아프리카 출신들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네갈 출신도 많고 여기 뭐 알제리 출신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운동은 잘해요 하여튼. 카덴님이 아프리카네요. 저는 이 음악 들으면 뭔가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밴드거든요. 이 앨범에 있는 로잔나도 좋아했어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아 그럼요. 로잔나는 히트곡이고 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언제 한번 또 꼭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71번 쓰시는 분은 도청만 하다가 처음 문을 두드립니다. 무척 뜨거운 한낮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준님 만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사연이 나오면은 팥빙수를 제가 사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0: 나오면 이 사연이 안 나오면 팥빙수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팥빙수 얻어 드시겠는데요? 예. 사연 방송됐으니까.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자왕타 왕타 시원해. 자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미래를

아바의 Dancing Queen, 또 논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그리고 보니엠의 Young, Free and Singl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097번으로 친구 추천으로 처음 인사해요. 질청하는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자주 들어주시고요.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도 가끔 해주시고요. 7934번으로 중마고 친구들과 4시 반에 잠실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좀 일찍 나와서 서점에 들려서 이 책 저 책 보면서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좋죠. 약속 장소에 좀 일찍 가서 서점이 있으면은 서점에서 이런 이 책 저 책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마이클 볼튼의 노래 A Love So Beautiful.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 러시 트로트, 스팅의 노래 All for Love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이스파냐의 Call Me에 이어서 코리아나의 Dark Eyes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밥풀떼기님이 이 방송만 들으면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타임머신 방송이라고. 나이도 젊어져요. 한 30년 전으로 확 그냥 회춘하는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노랑병아리님이 아이 방송 듣다가 오류 발생해갖고 핸드폰이 이상이 있는 거였는지 이틀을 못 들었어요. 로그인이 안 되는 오류까지. 그래도 다시 로그인해서 지금 듣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10시부터 지금까지 반찬 만들고 이제 좀 편안히 누워 들으려고요. 오이, 늙은 오이 속을 빼고 가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이고 가지를 전으로 부쳐서 간장 양념에 버무리고 어묵 데쳐서 양파 파프리카 등등 넣고 볶고 아, 침 나오네. 그래서 아주. 아니,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알감자 까서 삶아서 노릇노릇, 두부 또 노릇노릇 부치고, 상추씨 뿌려갖고 가꾼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겉절이하고, 반찬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셨습니다. 아니, 진짜 노랑병아리님이 대단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오전 내내 다 한 거예요? 와, 참. 멋지십니다. 존경하고요.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Kenny Rogers, Kim Carnes, James Ingram이 함께 부르는 What About Me 그리고 훌리오 이글라시아스와 다이아나 로스가 함께 부르는 All of You.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0: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The Barge의 노래입니다. Who's Holding Donna Now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화가 엄청 났는데요. 뭐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일이기도 했겠지만 나이 들면서 나쁜 감정에 대해 조금씩 무뎌져서 그럴 겁니다. 생각해보면 잊어버린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나쁜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할 새로운 기회를 주니까요. 이 나쁜 기억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기분 좋은 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죠. 자, 힘들고 지쳤던 일들 다 덮을 만큼 기분 좋은 2시간 시작합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의 씨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저 연어 먹고 왔는데. 차민용 씨, 강산의 씨 노래 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힘들어하는 MZ들에게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주니 울더군요. 가사도 좋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요 프로그램 보셨군요. 그래요. 이렇게 노래로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아,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듯 합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께 그런 시간 마련해 드릴 거예요. 김동임 씨, 나쁜 기억은 다 잊고 기분 좋은 음악 들으면서 행금 함께 해요. 알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행금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버전으로 쏴! 쏴!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약자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1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 그리고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 장현홍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한 번씩 불어주는 바람이 시원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2500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바람이 살짝 불고 있긴 한 듯합니다. 3층 스튜디오 옆에 나무가 조금 흔들리고 있네요. 2628번 여긴 퇴촌 식물원의 새심천이에요. 물속에 발 담그고 듣고 있습니다. 노래와 이곳이 아주 잘 어울려요.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아유, 멋지게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흐르는 물도 있고요. 여기 발 담그신 거잖아요. 아, 시원합니까? 네, 그 벌레들만 좀 안 오게 퇴치제 이런 것만 좀 잘 사용하면 더없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합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안치환, 내가 만일.

이어드린 노래 인순이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491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자,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 가지 정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이렇게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132번째의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오혜경 씨, 문경세제 휴게소인데요. 제법 차가 있어요. 핫도그 먹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핫도그 드시고 계신 오혜경 씨의 모습. 떠오르는데요. 선글라스 딱 착용하셨고, 책 넓은 모자 착용하셨고, 그러고 계시죠. 맛있게 드십시오. 김명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유익종, 그리운 얼굴.

유현실 씨의 노래 눈물의 멜로디 0271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참 오랜만에 들어본 그야말로 멜로디였습니다. 그리고 최미숙 씨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하셨죠. 0480번으로 사연 주셨는데 이 여행을 떠나요가 그냥 0480님의 노래네요. 승화 씨 저 일상 탈출하려 합니다. 친구가 5시 퇴근하면 속초로 바로 출발 대기 중입니다. 얼마 만에 떠나는 여행인지. 아, 충전 완료 가득해서 오려고요. 야, 지금 친구분만 빨리 퇴근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시간, 이게 정말 여행의 이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려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가면 또 더 좋겠죠. 잘 다녀오십시오. 예. 2495번 내일 딸이 2년 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495님이 괜히 더 긴장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네요. 저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럴 때 말이죠. 경험 있으신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어떤 말을 좀 하면 좋은지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495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8606번 항암 중이던 남편이 소풍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문득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달 정도 지났군요. 한 달 되어갔군요. 많이 생각나시겠죠? 뭐 당연한 건데 빨리 기운 내시고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권진경의 강변연가 준비했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임희숙 씨의 진정 난 몰랐네였어요.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사연 중에 내일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사구원님의 사연.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권영분 씨인데요. 특별한 질문은 부담스럽고요. 그냥 인성 정도 파악하시면 좋죠. 라고 글 주셨고요. 또 5646번. 따님이 잘 선택했을 거예요. 난 이 결혼 찬성일세 하고 남자친구분 어깨 한번 두드려주세요. 7494번. 지난 12월 유경험자입니다. 무언가를 묻기보다 그냥 편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얘기만 해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이 외에도 많이 계신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뭐 답은 그냥 우리 따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비 사위를 믿는 거네요. 그냥 맛있게 식사하시면 될 듯한데요. 브로트아트에서 드리는 빵과 쿠키 교환권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입니다. 7111번으로 청해 주신 오선과 한음 시치프스 신화예요.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2: 잘 만들었다 몽잘.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8513번으로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포도밭에서 봉지 씌우기 작업하면서 같이 합창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지금 신청곡 흘러나왔고요. 라라라 이 노래 다 같이 부르면서 또 작업을 하셨겠네요. 파란 포도들이 야 아주 상큼하게 생겼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장영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형수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0년 또는 61년생 79년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형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면서 동성고 친구들과 종로학원을 다녔는데요. 거기서 친구의 소개로 형수를 만나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학원이 끝나면 아지트인 신촌의 복지다방으로 향했고요. 대학생 시절에는 신촌에서 무적의 당구 복식조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형수네 집에도 종종 놀러 갔는데요. 둘이 보통 라면 6개씩 끓여 먹곤 했었죠. 1993년까지 만남을 이어오다가 제가 94년 홍콩으로 파견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형수야, 보고 싶다. 우리 다시 신촌에서 한번 뭉쳐보자.

조동진 씨의 노래 나뭇잎 사이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1960년 또는 61년생 79년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형수 씨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씨께서 이렇게 찾고 계시거든요. 장영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아까 그 신촌에서 환상의 복식조라고 당구 복식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PD님이랑 김정은 PD님이랑 환상의 복식조거든요. 그 상대는 앞선 FM팝스의 한동준 씨와 또 한 분의 직원 그 둘이 복식조고요. 정말 한동준 씨 제가 이렇게 샷을 하려고 하면 다리가 짧다는 둥 뭐 팔이 짧다는 둥 그렇게 옆에서 중얼중얼 거려요.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복식조가 많이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웃음이 나왔어요. 자, 찾고 싶은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55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경남 씨의 아주 멋진 목소리죠. 님의 향기예요.

젊은 미소, 건아들의 노래까지 함께 했어요. 5623-141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김수희 씨의 애모였습니다. 1879번으로 아주 예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들어보시면 아유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희 집에 반려식물이 생겼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방울토마토를 심어왔더라고요. 거기에 이름까지 지어서요. 이름은 토토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아이고, 잘 심어가지고 거기에 이름까지. 방울토마토 이름이 토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해주세요. 아유! 자, 우리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드님,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우리 토토도 잘 자라고 토토 형아도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1957번 매년 들기름 짜주시면 얻어먹기만 하다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주말에 평생 처음 들깨 심으러 시골집 갑니다. 잘 모르지만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러셨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부모님들 많이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9282번으로 온 사연도 하나 볼게요. 어제 위층에 사는 아기 키우는 부부가 아기가 뛰어서 미안하다며 블루베리 두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케이크 사왔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겠죠? 라는 사연인데 아유 따뜻해집니다. 가끔 보면 막 정말 살벌한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기사로 접하게 되는데 아주 아름답네요. 그 아이들도 그냥 예뻐 보이게 되네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우 좋아. 버즈의 노래입니다. 가시.

김정민의 목소리로 들어봤네요. 바닷가에서 아주 힘찬 락 사운드의 노래로 편곡이 됐어요. 자,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보입니다. 점심때 한 카페에서 이 노래가 연주곡으로 흐르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맴도네요. 오늘 승화 씨가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라이브로 신청하셨어요. 윤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0035번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김경희 씨도 역시 같은 노래를 신청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용훈 씨가 신청하신 정경화의 가만히 안녕이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사연 층간소음이 미안해서 블루베리를 사온 위층에다가 또 케이크로 답하신 9282님의 사연입니다. 아주 훈훈한 사연. 오늘 베스트 사연 당첨되셨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수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노래들 함께 했네요. 이제 퇴근 시간을 앞둔 분들도 계시고, 2126으로 퇴근이요, 주말 코앞 기분 업이요 하셨는데 예,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노래 한 곡 들려드리죠. 신나는 노래 1554로 신청하셨어요. 소찬이 Tears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문 앞에 와 있고요. 도어락 소리에 양이랑 멍멍이가 후다닥 내 발 앞으로 달려오는 삶. 리모컨만 누르면 시원해지고 저녁엔 뭘 먹어볼까?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저녁. 이런 저녁이 있는 삶, 성공한 삶 아닌가요? 잘 살아가고 있다. 자신해도 되지 않나요?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달려오느라 애쓰셨어요. 이 작은 듯 큰 성공들을 빠지는 사람 하나 없이 다 손에 꽉 쥐는 그런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0: 조스 뉴튼 퀸 오브 하츠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3021님 작은 방 베란다에 티테이블과 의자를 놓았더니 홈카페가 되었어요.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저녁의 삶, 성공한 삶. 3471님 여유롭게 공원을 돌고 있어요. 부산 UN 공원. 저녁 산책의 삶, 성공한 삶. 탑탑님은 단체 주문 도시락 200개 시간 맞춰서 잘 보내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오늘 야무지게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면 또 얼마나 뿌듯한 저녁이겠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저녁을 맞이하는 그 자체가 성공한 삶. 무엇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뿌듯하고 보람차게 가는 길. 집으로 가는 라디오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에는 저스트 퀴즈와 함께합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6767.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에

0: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금요일 저녁 스케치 사랑이에요. 제니아니 님이 지금 이 노래 두 곡이 꽤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존 폴 영의 Love is in the air. 타바레스의 Heaven must be missing an angel. 두 곡 들으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인별그램 계정도 있어요. CBS FM 이브닝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쉽게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검색하면 저희 계정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집으로 가는 길 성공한 삶이겠죠? 스프링님, 그럼요.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무탈하게 돌아가는 삶은 그냥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한 주간도 성공적으로 잘 사셨나요? 월요일이다, 6월의 끝날이다, 7월의 첫날이다 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났더니 오늘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떤 별일들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이 책 모임인데 아직 반밖에 못 읽었어요. 아침부터 책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도마를 싸게 판다는 라이브 방송에 정신이 팔려서 책을 덮고 도마를 구경했어요. 아직까지 책은 그대로고 저는 도마 배송을 기다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런 증상은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제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각하고 책을 또 조금 읽다가 또 급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지를 검색하느라고 책을 또 덮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저도 스스로 저를 이해해 보려고 매우 애쓰고 있는데 이제 캐치님들의 대단한 하루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 보내듯이 톡. 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엘라 랭글리, Choosing Texas 들을 거고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이 노래는 531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Homeward Bound.

금토일 투자 알바하다가 몸이 아파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오늘 천호역까지 가야 하는데 뚝섬 유원 지역에서 내려서 한강 따라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한강에 비친 윤슬이 예뻐서 바람을 느끼고 싶어서 무작정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저는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성공한 삶처럼 느껴져요. 몇 년 동안 퇴근 후에 뛰어서 알바하러 다녔었거든요. 6505님 한강 따라 집으로 걸어가는 길 어깨 쭉 펴고 성공자의 자세로 함께하고 계세요. 위트니 휴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함께 들었고요. 나탈리 콜의 Starting Over Again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0726님, 퇴근길 건널목 건너는데 새댁이 아기 안고 강쥐 데리고 남편 마중 나왔어요. 저기 오는 남편을 강쥐가 격하게 반기고 남편은 아기한테 뽀뽀하네요. 흐뭇한 모습 널리 알리는 대단한 일을 오늘 제가 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9509님, 오늘 엄청 큰일 했어요. 28년 된 세탁기랑 헤어졌어요. 아, 글쎄, 너무 정들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새 세탁기 설치 기사님이 오래 썼다고 말로 저 표창장 주셨어요. 아, 한 잔씩 마시며 시원섭섭한 마음 달랬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세비지 가든 Truly, Madly, Deeply, Shade by Your Side 두 곡 들으셨어요. 누군가의 아름다운 모습 보고 아름답다 느끼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 맞죠? 0726님, 9509님 28년 된 세탁기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정말 반려 세탁기였을 텐데 당연히 정 들었겠죠.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7: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여기 자동차 만드는 화성 공장이에요. 마운틴 사나님. 여기는 파주시 조리읍의 주유소인데 여기 저녁 스케치가 나와서요. 엔젤 캐치님 주셨어요. 1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리마의 네버엔딩 스토리. 2380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2부로 퀴즈 풀러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3: 잘 만들었다, 몽젤.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0: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가 있어서 퇴근길이 지치지 않습니다. 저 저녁 스케치 팬 됐어요. 제 신청곡은 한 주간을 잘 살아낸 저에게 골든으로 금메달 주고 싶어요. 금메달 획득하신 9636님이십니다. 헌트릭스의 골든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520님도 저도 오랜만에 여유 있게 책을 읽었는데요. 근데 그 책을 처음 읽었던 여고 시절로 순간 이동을 해서 그때 추억이 행복하고 막 그랬었어요. 0551님도 아 저도 그래요. 책을 펴두고 딴짓하느라고 자꾸 딴 데 갔다 오고 그래요. 뭐가 좀 위안이 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1678님도 어머나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책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책에 한 단어가 나와서 뭐 요거 찾고 폰 들고 이러다가 막 여기저기 갔다가 책 읽는 거 잠깐 잊어버리기도 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굉장한 위안을 얻으며. 그래도 도마가 집에 없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사세요? 아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다른 거거든요. 예, 다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이런 핑계, 이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예, 밤을 새서 읽어야 할 책을 또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이어서요. 오늘 2부에는 퀴즈 풀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예, 퀴즈 준비하시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저녁 스케치 저스에 트만 붙였어요. 저스트 퀴즈.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 우리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7월 3일은 2008년 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서 제정된 세계 일회용 이것 봉투 없는 날입니다. 일회용 이것 봉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같은 대안을 확산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7월 3일 세계 이것 봉투 없는 날. 여기서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월급 봉투, 2번 헌금 봉투, 3번 비닐 봉투, 4번 편지 봉투. 캐치님들은 지금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고품격 퀴즈, 저스트 퀴즈 문제 듣고 계시고요. 다시 문제 드립니다. 7월 3일 오늘은 2008년 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서 제정된 세계 일회용 이것 봉투 없는 날입니다. 어떤 봉투를 쓰지 말자고 만든 날일까요? 1번 월급 봉투, 세계 월급 봉투 없는 날. 아, 이렇게 슬픈 날이 있나요? 2번 헌금 봉투, 세계 헌금 봉투 없는 날. 교회, 성당, 절 대책이 필요하겠죠. 3번 비닐 봉투, 세계 비닐 봉투 없는 날. 오늘은 장바구니 하나 챙기셨어요? 4번 편지 봉투, 세계 편지 봉투 없는 날. 그럼 오늘은 연애 편지, 내용 증명, 카드 내역서 봉투 없이 맨몸으로 날아가나요? 세상에 다 공개되는 건가요? 노래 나가는 동안 오늘 세계 뭐 봉투 없는 날 맞춰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듭니다.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기 원더랜드 얼스 윈드 앤 파이어였고요. 쉐를린의 Got to be real 272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정답은 3번 비닐봉투. 월급봉투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어머 이런 줄 모르고 저 오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했는데 하시는 분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아, 아까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았는데 어쩌죠? 비닐봉투 재활용 버리는 날 가서 보면 비닐 쌓인 거 보면 정말 너무 지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하신 샛별님도 계시고 저 지금도 장바구니 가져가는데 야채 가게에서는 항상 검정 비닐봉투에 뭔가를 담아주시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저 장바구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1764님. 맞아요. 이게 돈을 따로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가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주시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 아니에요. 저 장바구니 가져왔어요 하면서 딱 열어서 넣어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와 오늘 퀴즈 고품격 맞습니다. 그래요. 비닐봉투를 줄이는 삶, 고품격 삶이 맞죠. 환경부의 최근 조사 보니까 1인당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533개래요. 하루 평균 1.4개 정도 쓴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비닐봉투 규제가 엄격한 핀란드의 경우에 연간 4개 사용한대요. 허걱. 저 너무 놀랐잖아요. 우리나라 533개 1인당. 핀란드는 연간 4개. 하, 너무 차이 크죠.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하나 챙기는 일은 그냥 필수고요. 봉투 이렇게 내주려고 할 때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하셨다면 내일은 안 해야겠다. 일주일간은 안 해야겠다. 한 달간은 줄여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되겠죠. 저스트 퀴즈 참여해주신 캐치님들 추첨해서 커피 한 잔 나누겠습니다. 로랑불지의 노래를 지금 걸어두고 있어요. 이 노래는 Sealed with a Kiss. 이 노래를 불어로 부른 건데 데흐니의 베제 이렇게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팅의 Fields of Gold 보내드립니다.

에어로스미스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스파르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8178님 초록장미님께 보내드렸어요. 친정엄마가 능소화 보고 싶다고 하셔서 북촌 한옥마을을 헤매면서 능소화 찾아다녔습니다. 귀한 능소화 네 곳 중에 세 곳을 찾아서 땀 범벅으로 인증샷 찍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고우시거든요. 614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못 찾으셨대요. 나는 더 이상 못 가 엄마?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런데 세 곳을 찾으셨어요. 아 진짜 예쁘다. 그 저희가 능소와 폭포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올림픽 도로, 강변 북로 이런 데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보는 능소화랑 이 북촌 한옥마을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타고 올라가잖아요 능소화가 그러기도 하는데 이 한옥마을에서는 담벼락에서 밑으로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폭포처럼 진짜 주황색이 너무 예쁘네요 잘 다녀오셨네요 어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셨는데 진짜 고우세요 저 중학생들 논술 가르치는 독서 지도사입니다. 수업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말고사 애들 끝났다고 다 놀고 싶다고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아 대단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요 하시면서 영아님께서 주셨거든요. 한 명은 누굴까? 이 친구도 놀고 싶었을 텐데 애들 다 빠지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러면서 나는 있어야지 이러고 온 친구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이 한 명 덕분에 진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요일 잘 마무리하세요. 조경기능사 시험을 11전 12기 도전만에 합격했다는 스마일님 축하드리고요.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3주째 지금 받고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 이 방송 집중 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420님께서 주셨어요. 자, 7시 42분이고요. 저녁 스케치 듣고 계십니다. 조병훈님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어요. 트래비스 클로서 듣고요.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 Live Before You Love Me

0: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설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관절 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에베네셀님 청해 주신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Velvet Underground, Pale Blue Eyes.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3: 신뢰는 마-

0: 날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쯤 되면요,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죠? 오늘 수고했어 라고 알아주고, 한 주일 동안 아픈 데는 없었고 하고 챙겨주는 사람을 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요. 이렇게 파스 한 조각을 붙이고 왔는데 어디 아파? 그렇게 단박에 물어주고, 담배 한 개피만 피고 와도 에이 아직도 못 끊었구나 그렇게 걱정해주고. 자,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들면 어떨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인사하고, 저 듣고 있어요 신청곡 남기시고요. 그렇게 10시까지 수고한 한 분 한 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0: 찾았다. 너무 유치한가요? 못 찾겠다. 꾀꼬리. 조용필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고맙죠. 사실 어제부터 제 목소리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봐 주시고 막 걱정해 주시는 사연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내 관리를 철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755번으로 과한 관심보다 무관심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그냥 속으로만 알고 말았으면 하고 마음은 간절한데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또 좀 불편하긴 하죠. 가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 저는 오늘. 아, 그렇다면 오늘은 그래요. 나 좀 알아봐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 특별한 날인데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 라든가 나 지금 혼자야 북적북적한 금요일 저녁인데, 그런 분들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먼저 여러분이 흔적을 남겨주셔야 되잖아요.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글을 주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절히 나 좀 알아봐줘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역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실력자,
1: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관절 연골이 걱정.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0: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바람별빛님 청해 주신 백이성 오늘도 참는다. 또 6003번으로 이수미 내 곁에 있어주 두 곡의 음악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4458번으로 제가요 키장녀라고 잘 안 보이나 봐요. 키가 작다고 까치발 띄고 기린목하고 있으니까 저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하고 4458번으로 아유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수경님은 저런 오늘 제 생일인데 아무도 전화도 카톡도 문자도 안 보내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도 아니고 굵은 눈물이 났어요. 괜히 눈물이 나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우리 수경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태동님이 누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죠. 우리 태동님을 모르면 누가 태동님을 알겠습니까? 제가 모르면. 네, 제가 이렇게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 파랑새님은 저는요 누군가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전 바로 알아보고 예쁘다고 칭찬하는 센스가 있어요. 아이고 센스쟁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가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아주 면도를 예쁘게 하고 왔어요. 제가 알아봤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데 좀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에 좀 예민한 편인데 그렇군요. 자 모두에게 그런 센스와 또 알아봐 주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니까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 지금 읽어드린 분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병철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김만수 영화.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또 7363번으로 이은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저 약간 이은아 씨 목소리 같지 않아요, 지금? 허스키한 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은아 씨가 방송을 듣고 계시면 어디다 갖다 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남왕진님 청해 주신 한영의 누구 없소, 또 김만수 영화,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퇴근 후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요. 식구들이 치킨을 배달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치킨 엄청 좋아하는데 하고 섭섭하죠. 그렇죠?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못 먹지? 막 그래가면서 자기들끼리 먹으면. 근데 오늘 불금이니까 치킨 배달 늦게까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취가 좀 풀리면은 그때 새로 배달시켜서 혼자서 한 마리 다 드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그죠? 또 3418번으로 야간 근무세요. 아이고 12시까지 일한다고. 제가 알아드릴게요. 예. 차 한잔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3200번 휴대전화로는 남편이 해양경찰 30년 근무하고 지난달 30일자로 정년 퇴임하셨어요. 그래서 좀 쉬어 그랬는데도 놀면 안 돼. 4시간짜리 알바를 나가셨대요. 마음이 착잡한데 정말 열심히 사는 내 남편 응원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알아주시니 뭐 걱정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참 멋지십니다. 자, 모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우리 홍영미님이

괜찮아요. 목소리 따뜻한 물 천천히 드시면서 말은 줄이고 노래 많이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목소리보다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농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미님.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0: 제목이 쓸쓸하다고 음악까지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쵸? 사람과 나무 쓸쓸한 연가 776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0219번으로 쟈닐리의 뜨거운 안녕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또 미진님 노을의 인연 그리고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요 177cm에 50대 남자거든요. 제 머리가 커요. 손 안 흔들어도 잘 보이시죠? 네. 아, 거기 계시네요. 누구지? 누구 머리가 저렇게 크지?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5394번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부산에서 합천으로 가고 있어요. 홀로 농사일 하시는 친정엄마가 내일 생신이라서요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실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1184 휴대전화라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3: 잘 만들었다 몽젤.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상대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턱시도를 입은 채 왈츠를 추는 거예요.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우리 더 신났어요. 우리 박PD님이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설레는지 말이에요. 조관우 코스모스 별 상상을 다 하네요.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송학님이 저요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집에 갈 때 중부, 경부, 대전 통영, 남해 고속도로까지 4개의 고속도로를 거쳐야 도착을 합니다. 아니 집에 가실 때 4개 고속도로를 거쳐 가신다고요? 현재 남양주에서 축구 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선물을 사거나 아내가 필요하다 하면 심판 활동비로 보태주고 있어요. 와 멋지다. 알아봐 드려야겠네요. 당연히. 우리 송학님은 아내의 필요한 용돈을 드리고 저는 송학님께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 뭔가 불공정한 느낌이 들지만

0: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황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부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Good Music Station CBS FM

그라치아님이 장미화님 젊을 때 진짜 이쁘셨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우리 박상아 프로듀서도 이뻤어요. 진짜 이뻤어요. 그리고 아 그런 아 이제 이렇게 눈 크고 뭐 입도 크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를 갖고 계셨죠. 그래요. 장미화 웃으면서 말해요. 우리 순이님이 청해 주셨고 2969 또 1440번으로 건아들의 금연. 그녀의 담배 연기. 그의 담배 연기도 별로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다 알면서 또 못 끊는 분들 안타깝죠. 성미경 물안개 현재님 청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평소 못 듣던 음악이 나오니까 좋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6939번으로 이 노래는 진짜 평소 못 들었을걸요. 들어보세요. 큐.

초바닷가에서 듣는 널 사랑하겠어 이 노래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미나님이 글을 주셨습니다. 남편 집에 두고 혼자 속초 바다 오셨다고. 아주 가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민수님 청해 주셨고요. 조엔의 햇살 좋은 날 정말 오랜만에 들으셨죠. 조엔은 참 너무도 안타깝게도 26살의 나이에 요절을 한 그런 너무 참 가슴 아픈 가수기도 한데 오랜만에 들어도 아 노래 참 잘한다 음악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또 이동기 눈개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 의정부에서 에어컨 서비스하는 기사인데요. 디스크가 터졌어요. 허리요. 아이고 여름 시작이

때 망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한참 일 많이 하실 시간인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더 힘들어도 행복동 안에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 드려야죠. 예, 부디 치유 잘 하시고 빠른 건강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이장원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배철환님 신청곡이에요.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김성호의 회상, 김성호의 노래죠. 3717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갑자기 서글퍼지세요. 노래를 들으니까 중년 멋쟁이님. 또 우리 580님 오늘 저녁은 순댓국이시네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9988번으로 장윤정 어머나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응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떡볶이 하면 하하이.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오늘 끝곡은요, 이장원님 5599번으로 청해 주신 럼블피쉬 비와 당신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이면 완전히 만개합니다. 그러다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다시 다치기 시작해서 이른 저녁이면 꽃봉오리를 완전히 우물어뜨리죠. 어쩌면 연꽃은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비춰줄 햇살 아래서만 존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연꽃처럼 가장 빛나는 순간에만 활짝 마음을 열어보이는 것도 괜찮겠다고요. 굳이 흐리고 어두운 모습까지 억지로 다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죠. 치열했던 일주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억지로 나를 피워내려 하기보다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해도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세정의 사랑인가 봐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해가 떠있는 시간에만 꽃을 피우는 연꽃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가장 찬란할 때, 그 찬란한 빛에 내가 빛날 수 있을 때 꽃을 피우는 연꽃. 이 말은 곧 꽃이 닫혀있는 그늘의 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쉼없이 항상 빛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때로는 꽃봉오리를 굳게 닫고 나만의 시간 속에 머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0: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발휘 쏴
2: 숨실력자
1: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2: 쏴쏴 숨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두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장필순의 어느새였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향하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퇴근하는 남편 마중 나왔다가 빙수 하나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는 저랑 남편 그리고 딸까지 셋이 옹기종기 모여 라디오 듣고 있어요. 고단했던 남편의 하루가 시원한 빙수랑 꿈꿈의 응원으로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8580님, 네, 빙수는 녹으면 안 되지만 힘들었던 고단했던 한 주의 피로는 싹 녹아내리기를 꿈에서 편하게 쉬었다 가시길 바랄게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에서 95번 시내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숲의 바다님, 오전 오후 2교대 근무라 오후 근무 때만 듣고 있는데요. 요즘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 우울했는데 이 시간엔 손님도 좀 적고 여유가 있어 차분하게 꿈음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큰맘 먹고 레인보우 설치하고 구독도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뵐 수 있길 바랄게요. 이 노래는 428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매일 비몽사몽 듣는데 오늘은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잘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듣고 계시겠네요. 조규만의 노래입니다. 다 줄 거야.

밤의 여행자. 장마가 시작되면 세상은 좀 더 느리고 짙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축축하게 젖어든 공기, 빗방울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이런 날엔 왠지 모르게 초록이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가보려고 해요. 빗소리가 아름다운 숲,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숲입니다. 태화강을 따라 심리, 그러니까 4km 정도 펼쳐진 숲이에요. 오랜 세월 자생해온 대나무를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자연 정원이죠. 대나무 사이 산책로에 발을 들이는 순간 등줄이 쫓아오던 도심의 소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깊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발끝에 닿는 폭신한 흙의 느낌, 코끝을 스치는 청량한 대나무의 향기, 모든 것들이 무언가 막혔던 것들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도 같네요. 평소라면 맨발로 흙길을 걷는 어르신들과 잠시 벤치에서 숨을 고르는 직장인들의 일상이 엿보이는 곳이지만 비가 내릴 때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강바람과 댄잎의 속삭임이 빗소리와 섞여 숲 전체를 거듭

대한 공연장으로 바꿔놓거든요. 투둑투둑 댄잎을 때리는 빗소리와 줄기를 타고 내려온 빗물이 땅을 적시는 소리까지 나만을 위한 초록의 교향곡이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해가 슬슬 기울기 시작하니 숲이 또 다른 마법을 부리기 시작하네요. 끝없이 이어지는 대나무 숲 사이로 수만 개의 미세한 조명들이 켜지며 마치 반딧불이들이 숲속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몽환적인 풍경 덕분에 어두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잠시 현실을 잊기도 해요. 은하수 속을 유영하는 여행자가 된 것 같달까요? 서걱 서걱 대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이 여름을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가끔은 그 시간 중에 이런 초록의 그늘이 드문드문 드리워졌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잘 어우러지는 곳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최유리의 음성이었어요. 숲

0: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이 노래 914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두 곡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MRJ의 노래였습니다. Feel So Good.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고 0707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부터 분위기 타면서 입장합니다. 해피그님. 노래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둠칫둠칫 하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웃음이 나네요. 잘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쏘님이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유영진이었습니다. 그대의 향기.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0: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K2 김성면 유리의 성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유리의 성은 기억 속으로님 지금 저 감기 몸살의 인후염으로 기저질환까지 있는 데다 고생이 좀 많습니다. 통증과의 싸움 중이에요. 꼭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통증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아이고. 들려드려야죠. 잘 들으셨어요? 좀 괜찮아지신 건지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1분 지나고 있네요. 유리의 성 간만에 들어보네요. 오늘 좀 힘든 하루였는데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막 샤워하고 음악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유 거북이님. 저는 올해 첫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몸보신한다고 오리백숙을 먹고 더위를 참지 못하고 카페로 가서 팥빙수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몸보신한다고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백숙을 먹고서는 다시 차가워지게 빙수를 먹다니. 어쨌든 친구와의 시간은 항상 즐겁고 힐링이 됩니다. 내 몸이 행복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몸보신 아닐까요? 5186번으로 빙수 아까도 빙수 포장해서

가신다는 분 사연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늘 괴로운데요. 팥 알갱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고요. 그리고 4월에 된서리를 맞아 살아날까 걱정했던 선인장이 꽃을 피웠습니다. 자연의 회복력이란 상상도 안 될 만큼 놀라워요. 1319번으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선인장 꽃이 이렇게 예쁘군요. 빨간 약간 국화 모양 같기도 하고. 요즘 자두랑 신비복숭아 맛에 푹 빠졌습니다. 자두는 그리 잘 먹지 않았는데 올해 자두는 달고 특히나 과즙이 정말 많습니다. 향도 달달하다 못해 꿀 자체네요. 아, 참 여름에 먹거리 많다. 그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4984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이소라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보내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며 두고온 시절의 잔상을 떠올려 봅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데 왜 아직도 마음은 그 언저리를 서성이는지. 아, 꿈꾸는 먼지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망고 아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동률의 잔향.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최백호 부산에 가면 이소라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였습니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아침 숙녀 예찬까지 들으셨어요. 오늘 낮에 아기 이유식을 만들다가 서투른 칼질에 손가락을 깊게 베었습니다. 어떡해. 순간 너무 아파서 비명이 나오려는데 옆에서 방긋 웃고 있는 아기가 놀랄까봐 입을 꾹 틀어 막았어요. 나 아픈 것보다 아기 놀랄 걱정이 먼저인 제 모습에 나도 진짜 엄마가 돼가는구나 싶어 마음이 묘했습니다. 엄마는 왜 위대하다고 말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 7902님 잘 지혈하셨어요? 병원 안 갔다 오셔도 된 건지 지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우, 제 손이 막 안 보여.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참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랄게요.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습한 밤 공기가 제 마음과 닮아 있네요. 가슴은 답답하고 미래는 깜깜한데 꿈은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944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도 감사해요. GOD의 노래입니다. 보통날.

난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에피톤 프로젝트 푸르른 날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0: tried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1: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셜스타의 주인공 잉그리드는 SNS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죠. 온종일 SNS를 뒤지며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잉그리드. 화면 너머 세상처럼 쿨하고 예쁜 것만 즐기면서 살고 싶지만 현실은 영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잉그리드를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뜨끔한 건 그러게요. 우리도 어느새 보여지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 몇 번이나 좋아요를 눌러줬을까? 몇 번이나 응원의 하트를 남겼을까? 타인의 화려한 순간에 감탄하느라 정작 수고한 나, 기특한 나는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자, 제 영음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 커다란 하트 하나 꾹 남겨줘 볼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백투더퓨처 중에서 휴이 루이스 앤더니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였습니다. 저도 SNS를 하고 유튜브도 해서 알지만 진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좋아요나 댓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이 좋아요에 빠져들면 피곤해요. 무엇보다 오프닝에 나눈 말처럼 남들 SNS에는 습관처럼 좋아요를 누르면서 정작 나에게 보내는 좋아요 하트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요. 자, 오늘만큼은 나에게 좋아요, 하트 팍팍 쏘아보시죠. 네, 정말 그런다면서요. 진짜 다른 사람 거에 하트 이렇게 누른 사람 뜨잖아요. 근데 저는 하트를 정말 좋은 거에 누르거든요. 네, 무의식적으로 누리는 일은 거의 없는데 많이들 서로 눌러주고 하길래 아, 내가 너무 야박하구나. 내가 너무 야박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저에게도 저는 몹시 야박합니다. 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나 후회했지 야박한 건 똑같네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in the promise of another tomorrow. I'll never let you part.

청량한 바다가 떠오르는 영화 음악 두 편을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프리빌리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앞서 들은 곡은 그랑블루의 시작을 연 곡이죠. 더 빅블루 오버추어. 그랑블루 서곡이었습니다. 에릭 세라가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참 잘 살렸어요. 진짜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4311님, 어제 보라보면서 느꼈는데 혹시 요즘 사랑 중이신가요? 눈동자도 빛나고 웃는 모습도 행복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제가요? 저 말씀이세요? 저는 요즘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에서 사랑을 한창 배우고 있는데요. 아, 네. 알매 눈이 띄워져서 그런 걸까요? 참 요즘 유익한 정보에 눈이 띄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산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내가 알던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또 저 개인 유튜브 댓글에는 결혼 안 하고도 잘 사실 것 같다고, 혼자서도 잘 사실 것 같다고, 왠지 결혼 안 하고 사실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다. 사랑 중 아니다. 사랑 중이라면 저희 고양이를 더욱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어요. 진짜 그럴걸. 요새 많이 아팠거든요. 1420님, 알바하다 열을 쉬는데 그걸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침부터 마트에 들러 오이지 50호. 아이구야. 50호 3개 하고 열무, 얼갈이까지 사왔네요. 이걸 또 언제 하지 싶다가도 주변에 언니, 동생, 친구들 챙겨줄 생각에 행복합니다. 그냥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야겠죠? 좋은 음악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퍼주고 싶은 사람은 계속 퍼주고 네, 남 위에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하고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쁘고 하지만 명령처럼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시고 또 밤에는 제발 6시간 이상은 꼭 주무셔주시고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고민했었거든요. 사는 대로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신청곡 듣겠습니다. 7354님, 강희님,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요. 띄워드려야죠. 뭐요? 뭐 들려드릴까요? 천밀밀, 등려군의 월양대표 아적심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좋은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0722님, 9908님 등 여러분이 장국영님 목소리 또 듣고 싶다고 하셔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A Thousand Dreams of You 영화 풍월에서 들을게요.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에 이어서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영화 화이트 칙스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저 이거 장국영님 그 A Thousand Dreams of You 들어있는 그 앨범 카세트 테이프로 갖고 있어서 요즘 한창 듣고 있는데 선곡이랑 통했지 뭐예요? 그런데 어저께 사운드 오브 뮤직 우리 영화 잠시 멈춤에서 했었잖아요. 그거 보실 때 게시판에 사운드 오브 뮤직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있다, 맨날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영화 보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 듣고 싶더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요새 저 같은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요새 그렇게 투투에 바람난 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는 분?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이 그리워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투투의 1과 2분의 1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2집에 있는 그 바람난 여자라는 곡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노래가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귀에서랑. 네, 그래서 또 카세트를 물어서 또 샀지 뭐예요. 요새 저는 이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7042님, 두 달 전 우연히 듣고 완전히 최영은 팬이 돼서 듣고 있어요. 학창시절부터 팬이었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매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 문자도 자주 보낼게요 하셨네요. 네, 문자도 자주 보내주세요. 문자는 사진도 보낼 수 있고요. 네임보는 또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이에요. 두 개가 있죠? 하나, 하나코리아 예매권 드릴게요. 김미나, 김주령 배우 주연의 실화바탕 영화예요. 낯선 삶 속에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탈북 여성, 혜선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둘,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의 사생활 시사회에 있습니다. 날짜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시네큐브 광화문이고요. 이 영화는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진실을 막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 각각 하나코리아 또는 파리의 사생활 이렇게 말머리 꼭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세요. 비긴 어게인도 또 재개봉했더라고요.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키라 나이틀리, A Step New Can't Take Back. 이어서 보라보라님, 얼마 전 안녕 헤이즈를 다시 봤어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소년과 소녀의 애틋한 사랑이 가슴 먹먹했습니다.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듣고 싶어요.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배트맨 포에버 중에서 씰의 키스 프롬 어 로즈 띄우면서 저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나 걱정과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현재로 안전하게 되돌려 놓는 걸 그라운딩 기법, 안정화 기법이라고 하죠. 땅바닥, 지면을 뜻하는 그라운드에서 온 말로 쉽게 얘기해서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 대신 내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다면 발과 발바닿이 지면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땅에 안전히 붙어있는 내 몸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과거의 기억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건강한 연습은 꼭 필요하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세레나데 투 스프링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라운딩 기법.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생각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오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는 바닥에 닿아있는 그 느낌을 느껴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뭐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들려오는 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이렇게 오감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요, 잠깐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Nacht und Träume, 밤과 꿈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9865번님이 신청하시면서 이런 사연까지 함께 보내오셨어요. 정원님, 베이스 연광철님과 함께 하신 앨범 들었는데 듣다가 문득 연주하실 때 성악가분들의 음역대마다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다른지 궁금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이 밤과 꿈 듣고 싶다 하셨어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악곡은 같은 곡을 음역대에 따라서 완전 다른 조성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조성마다 느껴지는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낮은 음역대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음역이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 음역대에서도 조금 윗소리에 배음을 주면서 조금 더 그 맛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걸 좀 피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이 보컬의 음색하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같이 비슷하게 가면서도 좀 그런 명암을 생각하는 편이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 앨범 Wiener Lieder, 빈의 노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3802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 성적이 제가 기대한 것 정도로 나오지 않아 많이 속상하고 또 제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 같아 학생들에게도 많이 미안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제게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많이 필요해서 오늘은 제게 위안이 되는 곡 청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또 프로다운 자세겠지만요. 너무 가라앉지 마세요. 다음에는 좋은 성적 내겠죠. 위로해드릴게요. 또 위로받고 싶은 분 또 계셨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님도 위로받고 싶다면서 같은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의 위안 콘솔라시옹 3번 D플랫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이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D플랫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아, 이 곡은 3802번님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님이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위안 받으셨길 바랍니다. 아, 많은 분들이 같이 위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성적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신 선생님 실망하시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요. 193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오늘은 저희 결혼 10주년이 된 날이랍니다. 여기 아당에선 최근에 결혼 50주년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10주년은 신생아 같은 시절이겠죠. 결혼 10주년엔 아이들과 신혼여행지였던 크로아티아를 다시 한번 가보자고 약속했었는데 생각지 못한 축복으로 늦둥이 셋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올해는 집에서 다복하게 기념할 것 같아요. 이제는 값비싼 선물이나 여행 이런 것보다는 서로의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나 말 한마디가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어요. 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축복 같은 셋째 정말 축하드리고요. 크로아티아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뭐 두브로브니키나 너무 좋죠. 아, 저도 두브로브니키 갔다 온 생각 많이 나는데 뭐 그거는 아쉽지만 그거는 아, 조금 잠시 후로 미뤘다고 생각하시고요. 셋째까지 다 같이 조금 키워서 온 가족이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 정말 멋지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복한 가정 행복하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커피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꼭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혼 10주년 축하드립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십 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참 가난했을 때 할머니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천년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야야 됐다. 그냥 다 털어버리고 우리 집 앞에서 반찬이나 팔아라 했지요. 그렇게 엄마의 가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집 바로 맞은편에서요. 이제 할머니도 집도 다 사라졌는데 딸은 그 집 앞에서 여전히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엔 날씨가 쌀쌀해지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무 춥다. 이런 날엔 늙은 호박죽을 써서 뜨끈뜨끈하게 팔아야 돼. 참 신기하게도 엄마는 늘 노란 호박을 늙은 호박이라고 불러요. 문득 그 이름이 참 귀엽더군요. 그러고 보니 호박에게도 나이가 있구나. 애호박, 늙은 호박. 이렇게 이름 붙인 조상들은 참으로 다정한 이들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직접 먹어보니 장명이 나름 정확하더라고요. 애호박은 맛도 정말 명랑, 촉촉, 아삭아삭하고 늙은 호박은 원숙, 농후, 흐물흐물하니까요. 엄마, 늙은 오이가 따로 있어? 늙은 오이? 글쎄, 혹시 노각을 말하는 거니? 앞서 언급한 애호박, 늙은 호박이 비유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면 노각은 정말 말 그대로 늙은 오이더군요. 실제로 조선 오이를 수확할 때 일부러 따지 않고 30일을 그대로 두면 노각이 됩니다.

노각과 관련하여 저희 엄마에게 들을 수 있었던 조리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각은 속을 파내야 한다. 왜냐하면 참외보다 씨가 거칠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중심을 싹 훑어야 한다. 둘째, 노각은 반드시 절여야 한다. 얘네들은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탕이나 소금으로 물을 빼내야 한다. 그렇다면 늙은 오이는 반드시 속을 파내야 하고 제 안에 물을 다 뱉어내야 하는 건 거군요. 다만 먹히기 위해서 혹은 사용되기 위해서 이 늙은 오이의 진료적 특징들은 왜 이리 슬픈 걸까요? 왜 이렇게 엄마나 나의 모습 같을까요? 아니 좀 엄마도 나가서 살라고 산책도 하고 마음껏 떠들고 부엌 아닌 곳에도 좀 가라고. 말은 쉽죠. 그러나 세계는 그렇지 않지요. 엄마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루에 대략 5-60가지의 메뉴를 만드는데요.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한여름 무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무궁화를 한번 보셔요. 하나의 꽃나무에 얼마나 많은 꽃이 주렁주렁 열리는지. 원래 무궁화는 목근화라는 한자어를 무궁화라는 말로 옮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름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무궁화의 특성과 딱 맞아떨어지죠. 무궁화는 대략 100여일간의 여름 동안 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렇게 한여름 5천에 가까운 꽃을 피우며 무궁화는 간신히 여름을 건너곤 한대요. 이 정도면 감히

영원을 입에 담을 수 있지 않나요? 무궁하니까 무궁화라고, 끝이 없다고, 그렇게 겁없이 여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 번호 42 가운데 세 번째 곡 멜로디를 보내드렸습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고명재, 고선경, 김뜻돌 등 23명의 작가가 함께 쓴 책 우리는 시를 사랑해 가운데 고명재의 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 됐다. 그냥 우리 집 앞에서 반찬이나 팔아라. 이 한마디로 시작된 가게가 이렇게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도 그 집도 이제는 안 계시고 사라진 그 자리에서 딸은 여전히 반찬을 만들고 있다는 그 장면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또 이 글에서 저는 노각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속을 파내야 하고 제 안에 물을 다 뱉어내야 먹힐 수 있는 늙은 오이. 그 진료적 특징이 왜 이래 슬프냐고. 왜

이렇게 엄마나 나의 모습 같으냐고 저자는 썼는데요. 그 문장이 참 예리하면서도 아파요. 묵묵히 모든 걸 쏟아내며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엄마를 한여름 무궁화라고 불렀죠. 100여일 동안 5천 개에 가까운 꽃을 피우면서 간신히 여름을 건너는 존재. 힘겨우면서도 끝없이 피워내는 그 모습이 참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반찬 만들어 오신 어머니의 손맛, 부모님의 손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당신들도 편하게 즐기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저께 그 마티네 공연에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아유, 저는 마티네 공연 끝나고 로비 나올 때마다, 아, 이게 약간 아이돌 체험이랄까요? 아, 그런 환대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인사드린 분들 중에 제가 닉네임과 얼굴을 이렇게 처음으로 연결시킨 분들도 많이 계셔서 반가웠고요. 아, 이분이 이런 얼굴이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어떤 그런 향기하고 상상했던 것하고 대부분 참 다들 비슷하셔요. 우리 망고 아빠님 그렇게 수줍으신 내향인이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수줍어하시더라고요. 아주 점잖은 신사분이셨고요. 또 아당 엿장수님은 제가 거의 방송 처음 시작해서 4년째 정말 오랫동안 닉네임으로 배워왔던 분인데 딱 얼굴을 뵈면서 이제야 하나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현아님, 나은서님, 아당모녀님 뭐 모두가 이제는 제가 길에서 봐도 인사드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 인상들을 담았습니다. 다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인상이 좋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 Over the Rainbow를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가 노래하고 앙드레 프레빈이 재즈 피아노를 연주한 버전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OST 가운데 Over the Rainbow를 특별한 버전 소프라노 실비아 맥냐와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당에서 들으신 곡 다음에 또 영화음악에서 재신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한번 들으신 곡은 한번 들으신 걸로. 혹시나 또 아까 전에 제가 음악회 오신 분들 호명 했는데 이러면 또 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호명 안 되신 분들이 속상하실까. 그런데 제가 웬만한 분들은 이제는 딱 얼굴 보면은 알아요. 뭐 저기 그 플랜카드 준비해 주신 라스님도 그렇고 퍼플오드리님 뭐 수이미님 뭐 모두 다 수평기님 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 호명 드렸던 분들은 닉네임은 익숙한데 얼굴로 처음 뵈서 그 매치시킨 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참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당시계를 듣는 청취자분들은 인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찍은 단체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아마 스토리에 올라있을 텐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의 비나 리더, 빈의 노래들 앨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홉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루드비히 슈미트세더가 작곡하고 테오도로 프로젤이 가사를 쓴 Ich hab die schönen Madel nicht gefunden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네요. 우리말로는 나는 아름답고 작은 소녀들을 발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이 참 웃기는데요. 이 곡이 또 리히아드 슈트라우스의 작곡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루드비히 슈미트세더의 곡입니다. 가사 내용이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발명한 것도 좋은 와인에 특허를 낸 것도 내가 아니지만 그 인생에 작은 행복을 즐기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오스트리아인들의 이런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불금인 오늘 또 이런 좀 유쾌하고 솔직한 노래 한 곡으로 더 기분 업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리츠 분달리시 테너 그리고 로베르트 슈톨츠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날리더 가운데 오늘은 이샵디 슈는 마달렛 에푼덴 이렇게 나는 아름답고 작은 소녀들을 발명하지 않았다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비인식 유머 코드라고 얘기했는데 좀 복잡한가요? 내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즐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소녀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내가 발명한 내가 특허를 낸 와인도 아니지만 나는 그냥 즐기는 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막 발명하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남들이 발명해 놓은 거 나는 즐기면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유머입니다. 아, 참 재밌었죠.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였고요.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왈츠를 헤어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왈츠를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988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짝꿍이는 아직도 모르나 봐요. 아들들은 자정 지나자마자 생일 축하톡을 보내주어서 그나마 덜 서럽답니다. 이따 점심때 짝꿍이 전화오면 노래 불러달라 떼쓸 예정입니다. 무려 직장 밴드 동아리 단장님인데 짝꿍이 생일 축하 노래 정도는 해줘야지 않냐면서 막 떼써 보려고요. 정원님 목소리로 생일 축하 들으면 더 기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음악 선물도 정원님.

아버님 선곡으로요. 그래요. 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다 간 거 아니니까 뭔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실 수도. 자, 일단 제가 먼저 축하해드릴게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곡 제 생일 선물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그대로 계세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윤동주 씨, 조범진 곡 별 헤는 밤, 동굴 목소리 베이스 김대영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E,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헤이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등을 들려줍니다. 7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앙상블 V9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앙상블이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2번,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118번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당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 26살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특별한 지적장애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 달 8일이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대구 남산복지재단에서 우리 장애 청년들과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440명이 변산으로 2박 3일 캠프를 떠나거든요. 저는 벌써부터 딸아이 준비물을 챙기며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매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26년을 살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오네요. 딸 지영이를 캠프에 보내고 저는 오랜 친구 셋과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늘 아이부터 챙기느라 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번엔 제 몫의 따뜻한 밥도 먹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다도 떨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느꼈던 세상의 시선에서도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 남산복지재단과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친자식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눈물나게 고마운 2박 3일의 추억을 또 우리 지영이에게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바다를 드라이브하며 듣고 싶은 곡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뭉클한 사연이네요. 그리고 마음이 찡한 사연입니다. 26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여행. 그 말도 그렇고 매일 물가에 내놓는 아이처럼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 마음에 찡하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부모는 평생 부모지만 그 부모도 누군가에게는 또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쉼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우리 지영 씨도 엄마 떨어져서 그러면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텐데 무사히 잘 갔다 오시기를 변산에서 멋진 추억 만들어서 또 엄마 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제주에서 마음껏 웃고 쉬다 오세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남산복지재단의 선생님들께도 제가 함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5118번님께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곡 요요마가 연주하는 피아졸라 리베르탕고 신청하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1: 굿 이브닝,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Yo-Yo Ma, your cellist for this evening.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리베르탕고, 자유로운 탱고,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 라이브 음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5118번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우리 5118번님과 또 따님 지영님까지 무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 떨어지는 동안 잠깐이지만 그리고 다시 만나면 얼마나 더 애틋하겠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내 인생 사막장이라는 제목으로 박희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런 글과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퇴직했습니다. 30년간 켜두었던 새벽 알람을 꺼두고 느긋하게 일어나서 나무늘보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죠. 펄떡이는 생선 같은 아이들과 전투 치르듯 하루를 살았는데 이젠 설거지할 그릇, 빨래할 옷들, 청소기 등 무생물과 교감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TV와 라디오 채널 중 저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방송되는 시간에는 모든 집안일 멈추고 커피 내린 뒤 퇴직하며 야심차게 마련한 오디오 앞에 앉습니다. 부드러운 정원님의 목소리와 달콤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아당풍 음악을 들으며 살아온 날들을 악장으로 구분해 돌이켜봅니다. 와, 글도 이미 멋지게 쓰셔서 오늘 앨범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희일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제 인생 1악장의 무대는 어린 시절 살았던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이고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제 선배 세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1960년대에 태어난 저 역시 어린 시절은 고됐습니다. 소작농이셨던 선친의 신선한 삶 속에서 몸은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늘 쪼들렸죠. 어렸지만 농번기에는 어른들의 농사를 도와 밭을 메고 모를 심었으며 꼴을 베고 끓여 소에게 먹이는 등 매일같이 제 몫의 일이 있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혹한 속에 눈 쌓인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했고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시기 전까지는 버스비가 없어서 편도 5km의 비포장길을 걸어 읍내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빼곡하지만 그 시절엔 큰 나무처럼 든든하고 봄 햇살처럼 따뜻한 나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헌신적으로 저희 사남매를 돌보셨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덕에 우리 남매들은 서로 아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시골

시골 생활의 힘겨움마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향수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시고기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자식들을 기르시고는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를 보며 한없이 인자하게 웃으시던 아버지가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이동훈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편도 5km 비포장길을 걸어 학교를 다니고 또 혹한 속에 땔감을 걸어 산을 오르내리던 시절. 그 힘겨움 속에서도 큰 나무처럼 든든하고 또 봄 햇살처럼 따뜻했던 아버지가 계셨다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큰 나무가 계셨기에 그 시간이 향수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자식들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효도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신 아버지. 우리 박희림의 첫 번째 악장, 1악장은 고단했지만 또 그만큼 깊고 따뜻한 사랑의 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향수라는 이 노래가 오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박희림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볼까요? 제 인생 2악장의 무대는 30년간 재직했던 숭문고등학교이며 주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비와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누님과 형님의 희생에 가까운 지원으로 진로를 바꿔 사범대학에 입학해 30살에 마포구에 있는 숭문고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의 30년, 힘들고 버겁고 화나고 무기력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즐겁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사랑하며 행복했던 30년이었습니다.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거칠게 행동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님과 머리를 맞대면 대부분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정만 넘치는 미숙한 초임교사에게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훌륭한 선배 교사들과 늘 곁에 함께 서주었던 든든한 동료 교사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보석 같은 아이들과 현명한 학부모님들, 열정 넘치는 선후배 선생님들, 그들과 함께 협조하듯 어우러져 보낸 30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7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꽈또 슈만의 연주로 슈만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지나님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연자님의 선생님으로서의 생활도 이처럼 아름답고 보람으로 꽉 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글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셨을지. 이 30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협주하듯 어우러진 시간이라고 표현하신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또 동료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긴 음악이었던 거죠. 마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 하듯이 말이죠. 음역대가

전혀 다른 그 세계의 현악기 또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는 피아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힘든 순간도 많으셨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보람과 사랑이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참잘 살아낸 이 악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희일님의 교실을 지나온 많은 학생들에게도 그 시간이 아마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박희일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는 유전병이 40대 중반부터 발현돼 조금 일찍 퇴직을 하고 이제 사막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앞가림 잘하며 건강히 커준 두 딸은 머지않아 홀씨처럼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날 테니 사막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내입니다. 검소하고 야무진 아내 덕에 넉넉지 않은 수입에도 저축하며 아이들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매사 흐릿하고 물렁한 저와 달리 명확하고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 딸들에게 애정어린 잔소리를 하는 역할도 아내의 몫이었죠. 글을 쓰며 딸들에게 엄마한테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이 뭘까 물으니 말을 맞춘 듯 밤의 여왕 아리아 라고 답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넘고 건너며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60년. 앞으로는 아내 손잡고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쪽씩 나누어 낀 이어폰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흐를 것입니다.

0: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랑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가운데 앞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만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벤자민 그로스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스툴님이 사연 들으시고 손을 잡고 가볍게 산책하는 아름다운 중년 부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앨범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막장의 주인공이 아내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글을 쓰시면서 딸들에게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클래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말을 마신 듯이 밤의 여왕 아리아라고 답했다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내분이 얼마나 야무지고 강단 있는 분인지 또 그런 아내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우리 박희님의 시선 참 얼마나 다정한 분인지가 느껴졌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넘고 건너면서 달려온 지난 시간 뒤에 이제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 그 안에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분만이 나눌 수 있는 고마움과 찐, 정말 진짜 사랑, 애정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씩 나누어 낀 이어폰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흐를 거라는 마지막 문장, 참 저에게도 큰 선물 같은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오늘 사연들 박희일님의 인생 사막장이 안단테 스피아나토처럼 평온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의 감동적인 사연과 좋은 음악들 청해 주신 그래서 사연 채택되신 박희일님께는 지니더 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으신 공연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프스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쇼나토 빠르고 매우 열정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샤를 뒤뚜아가 주연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은 빛이 매일 우리 하늘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보며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하나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의 영광 빛나니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송수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당신께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정영순, 임현모, 크로스위 선교합창단의 곡이고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카펠랍 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제니 천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박성원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황혜련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악인을 향한 불같은 심판으로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영광을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좋은 예감님, 오늘도 손녀딸 하은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고요. 들풀님께서는 거짓은 사단의 압입니다. 거짓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제니천사님께서는 어머니가 돌보시는 독거 어르신이 한 분 더 늘어서 17분 되었습니다. 많이 피로해 하시는데 어르신들과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96번. 제가 조급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저의 조급함을 만져주시어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변화하여 모든 것에

무르치거나 망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것이 있으신가 봅니다. 느긋하게 잘 살피면 좋죠. 여유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순조롭지 않아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파란 하늘님은 직장 일로 걱정이 많으니 새벽에 자꾸 깨지네요. 늘 밤에 듣고는 했는데 지금 듣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직장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유리정은님, 7일 화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시라고요. 어머니가 90세. 저의 생일은 7월 5일 주일이어서 오늘 미리 어머니 생신을 집에서 간단하게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치기가 내려가 무사히 생신상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책기가 있으시군요. 얼른 건강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물론 어머니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청해 주신 곡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오뚜기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노상신의 찬양 함께합니다. 나를 통하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내가 깊은 곳에서 윤순하와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행복만땅님 어제 저녁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흘러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마냥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회개하면서 너무도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어 오랜만에 글 남겨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시금 은혜받고 행복 만땅하게 살고자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행복 만땅님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김영미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1부의 끝곡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나무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신예수님께서 청하신 곡이고요. 이어서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4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은 양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제법 오래전에 심방을 하며 성도와 나눈 대화입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너무 착해서 지나치게 양보를 잘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좀 덜 착하고 덜 양보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착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고 양보하는 사람은 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양보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착하고 양보를 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랄에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물에서도 물이 나오자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또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판 후에야 다툼이 그쳤습니다. 이삭은 다툼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하여 평화를 이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보하다가 부엘세바에 다다른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종들은 다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양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양보하며 평화를 이루므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백남옥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0: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연희님. 한 달 전 계단에서 넘어져 팔과 머리를 다쳤네요. 병원 두 번 옮기며 수술도 하고 많이 힘들었죠. 아우, 정말 크게 다치셨었나 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신경치료, 팔 치료하고 있습니다. 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 하루가 기분이 좋았으면 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더욱더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파크릭스님께서는 아침에 직장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 제일 먼저 음악으로 하루 시작했는데 5월 말 퇴임했는데도 눈이 그 시간에 떠지네요.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 새벽에 찬양으로 시작하시니 이 하루가 참 아름답게 펼쳐지죠. 감사합니다. 루시아님께서는 걷다가 이 노래를 들으니 잠깐 놓았던 저를 다시 붙잡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아마 이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쓰일 줄 모르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멘 하고 보내셨어요. 루시아님,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0702번께서는 내일 모레 저희 아버님 김영중 권사님 83번째 생신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신 아버님께서 오래도록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빌어주세요. 기도드릴게요. 건강하시기를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소리엘의 하나님이시여 신청해요 하셨는데 소리엘의 찬양으로는 주는 나의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고 있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콩나물국밥님의 신청곡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너무나도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님의 기도로 마음 잡고 삽니다. 아니,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주십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힌다. 이에 온갖 감정과 여러 행동이 모두 남들을 따라만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심한 경우 말하고 웃는 것이나 얼굴 표정까지 저들의 놀이갯감으로 받쳐지며 정신과 사고와 땀구멍과 뼈마디 하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없게 되니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용휴의 글, 박동욱의 이용휴 편전 기이한 나의 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말하고 웃는 것, 얼굴 표정 하나까지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서울 바합장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유동근님께서 이번 주일은 올 한 해 첫 수확의 기쁨을 값없이 주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부족하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감사 위에 감사를 청해 주셨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함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경쾌한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활쏘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겐 화살을 하나만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단 한 번뿐이란 생각이 들어야 그 한 발에 온 마음을 쏟게 된다는 뜻인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 네, 이번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죠. 세상살이란 게 늘 그렇듯 우리를 쉽게 놓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하루 이 시간만큼은 잠시 팽팽했던 활시위를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하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하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하비스 구매부담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하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Hark 10,000 harps and voice 찬송하는 소리 있어. 7월 4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평안한 주말 아침 보내고 계시기 바래요. 레인보우는 저의 안식처, 출근길 함께합니다. 코스모스님 비롯해서 예, 주말인데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들려오는 찬양 함께하며 걷기 합니다. 강릉 안목 해변은 새벽에는 비가 왔지만 지금은 맑습니다. 김영자님 주신 노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의 바다 파도 소리와 찬양 합주에 맞춰서 걷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레이크 호수님, 좀 전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흐를 때 너무 좋으셨겠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똑순 이호님, 손주 윤희가 일찍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처음 CBS 찬송을 같이 듣습니다. 9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커옴에 감사하며 오윤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와, 아가 윤희. 애기들도 아이들 목소리 들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합창으로 More About Jesus,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차를 말하지만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생깁니다. 수소 전기차에는 이 원리를 역발상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물과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수소만 충전하면 공기 중의 산소로 전기를 만들고 이를 배터리에 충전해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수증기만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의 대안이 되고 있죠. 이 연료전지처럼 신앙에도 역발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를 넣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위해 준 역발상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을 허락하는 건 한 나무, 십자가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려는 역발상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 15장 25절 말씀.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역발상의 수소전기차,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중 5일차 다녀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을 가졌던 저를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닌 내가 문제임을 알게 하시며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보내보려 합니다.

세라별님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연주 찬양으로 들었는데요. 주말 아침 흐르는 연주곡, 연주 찬양이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침 운동 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운동 가기 싫은 아침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섭니다. 365일 개근 도전 9502님. 예, 이런 게 좋습니다. 뭘 하나를 정해 두는 거죠. 그냥 운동을 나가려고 하면 내가 내 의지를 믿지 못해요. 내가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집에 있어, 편안한 집에 있어, 이렇게. 이런 유혹의 소리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소리로 덮어버리죠, 우리.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그린 KR3000, 그린 KR3000. 용접봉의 신세계 KR3000. 용접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토요일 아침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는 마이클 부블레의 홈으로 닫겠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처럼 느껴진다. 그저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내 이야기 같고 당신의 이야기 같고 우리의 이야기 같죠? 한 주간을 힘들고 지치게 지내오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노래로 띄우면서 1부 닫겠습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와주실 거죠?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만나겠습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연애가 힘든 이유 뭘까요? 매일 보고 싶어서? 연락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기념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연애에도 의외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순간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꼽은 이유는 바로 상대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할 때였어요. 나 사랑해? 왜 답장이 늦어? 혹시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귀엽게 들리던 말도 반복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사랑은 매일 정답을 맞춰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질문보다 믿음으로 사랑을 채워갔으면 좋겠네요.

0: 보이존의 Love Me For A Reason,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가경취숙님께서 늦잠 자고 싶은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일 시작하느라 5시면 자동으로 토요일에도 눈이 떠지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토요일은 늦잠 자도 되니까 12시쯤 잤나? 그랬는데 오늘 5시에 알람도 안 맞춰놨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토요일 아침도 함께 즐겁게 보내볼까요?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9: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를 찾아.
1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203님, 모처럼 쉬는 토요일입니다. 알람도 끄고 늦잠의 게으름을 마음껏 누리고 있네요. 집안에는 커피향이 가득하고 좋은 음악까지 흐르니 마치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유로운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아마 모처럼 쉬는 토요일이어서 더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4203님과 함께 웨스트 라이프의 Season in the Sun, Take That의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셨고요. 웨스트 라이프 노래는 0481님 청해 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7559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호수 주변으로 예쁜 데크길이 잘 깔려 있어요. 말리지 마세요. 절대 말리지 마세요. 저 지금부터 이 데크길 10km 뛸 겁니다. 저 진짜 말리지 마세요. 진짜 말리지 말라고 계속 말하시는데 저 안 말릴 거거든요. 뛰세요. 부추길 거예요. 그거밖에 못 뜁니까? 더 빨리 못 뜁니까? 뛰세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산타 에스메랄다의 노래. 공원에 나갔다 왔는데 모감주 나무가 노랗게 피어서 너무 예쁘셨다고 5023님 신청해 주셨고요. 스콜피언스의 Rock You Like a Hurricane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8389님 신청곡이었고요. 보이스 투맨의 On Bended Knee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8389님, 주디 11시에 듣기도 좋았지만 아침에는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3 자녀를 둔 워킹맘인데요. 주간 근무라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들 자는 거 보고 나왔는데 마음이 찡합니다. 그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엄마 다녀올게 하는 것과 자고 있는 아이에게 나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엄마 갔다 올게 하는 게 되게 달라요. 좀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짠하고 찡하고 그렇죠. 일찍 출근하셨으니까 토요일 퇴근은 좀 일찍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360님,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식구들 먹을 음식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저희 출근 친구인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이제 가요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3604님도 그대와 여는 아침,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인데 주디와 가요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무진의 청춘 만화 정해주셨어요. 저도 좋아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로꼬 유주예요. 우연히 봄.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99.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들으면서 7월 4일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마치고요. 2부로 갑니다.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대 합격.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4: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4: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핑크 마티니의 아마도 미오로 7월 4일 토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9495님께서 그래서 왔어. 매우 중독성 있다고. 그래서 매일 듣잖아. 이렇게 받아쳐 주셨네요. 계양거사님은 처음에 한국가요가 많이 나와서 다른 방송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기다렸어. 토요일 CBS 음악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입니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3: 반려동물 산업학과

0: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라우브 스틸 더 쇼 평촌 카푸치노님 신청곡이었고요. 청아 크리스토퍼 When I Get Old는 8494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주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왔어요. 야유회 갔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더 안 놀고 눈 뜨자마자 집으로 왔어요. 감동입니다. 남편 고마워. 우리 부부가 자주 부르는 듀엣곡 When I Get Old 같이 듣고 싶어요. 부부가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세요. 너무 로맨틱하다. 그리고 남편분 진짜 현명한 사랑꾼이신 것 같아요. 아플 때 서운하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서운하지 않게 아플 때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사랑꾼 남편분께 보내는 노래 849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조이스님 토요일 출근이라 오랜만에 치마 입고 구두 신고 여유 있게 버스 타러 갔는데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운동하였다면 탔을까요? 운동하였다면 타기는 탔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토요일이라고 특별하게 기분 내서 코디하고 기분 전환 이런 거는 못했겠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늦더라도 여유 있게 우아하게 힐 신고 뛰지 말고 언제나 걸으면서 우아하게 토요일 보내세요. 4537님께서 잠시 신호대기 중에 청하신다고 더 칼스의 드라이브 보내주셨고요. 르블랑 앤 카의 폴링은 0270님 신청곡이에요.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Bay City Rollers의 I Only Wanna Be With You. 이 곡은 5395님 신청곡이었어요. 민사랑님, 주말 아침 좋네요.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나무그늘님, 주말인데도 일찍 눈이 떠져서 음악 들으면서 가족들 먹을 샌드위치 싸고 있는데 음악이 샌드위치 싸면서 듣기에 딱 좋다고 하셨네요. 7522님, 여동생이 집에 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 갈 때도 양손 가득 음식 싸주려고 합니다. 8남매 중에 저는 5째, 동생은 6번째. 어릴 때 무진장 싸웠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딸들도 진짜 무진장 싸우거든요. 저렇게 서로 미울까 싶을 정도로 많이 싸우는데 다 잘하면 7522님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겠죠? 지금은 정말 상상이 안 가지만 부디 그렇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또 7522님 사연 보니까 그래 그렇겠지 싶기도 하네요.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9476님 신청하신 곡 신승훈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그리고 6737번으로 정하셨어요. 카더가든 명동 콜링.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조용필의 헬로 듣고 오셨습니다. 예림제이님 신청곡이었고요. 예림제이님이 아니 올만에 들어왔더니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대박. 근데 가요도 나와요? 대박. 좋다. 윤주님 자주 만나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예림제이님. 저 6월 15일부터 CBS 개편으로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있어요. 주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김용신 아나운서는 저녁 6시 저녁 스케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기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

였고요. 7월 4일 토요일 그대와 연은 아침은 0299님 신청하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켜

0: 드립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렉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함께 걷는 것, 함께 길을 가는 사람, 동행이나 일행이라고 하죠. 단순히 발걸음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건데요. 삶을 함께하는 따뜻한 관계,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는 위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동행이 있더라고요. 병원을 오갈 때 불안함을 덜어주는 건강 동행, 낯선 시작에 힘이 돼주는 이사 동행, 외로움과 고민을 깊이 들어주는 마음 동행처럼요. 누군가와 같은 길을 걷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서로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삶을 나누는 깊고 따뜻한 연결입니다.